0: 숨쉬 잠수 통길네 고르치라 니웨 멘제 뇨그키기 용법 된자미라 멘키 마네 유구랭이기 착도라 법디 미경와라 랭김키 랭위양조베 콩키 타나 김장키 누루양 종괴충 로송라 전중차지 콩키 냄튀라 신네 윤투 서버토에 리가르규티 멘주 투줍타 레는체 러접룽게 키 깨둑망괴트 ngodong khengji thepa tha leksu magae khingba ni yuntong la churi luisem ji dongge thipsu dara drosin choe khurbu ni lakse pungbar thupe thu nasu shenbe chebi ji samlo ro yundo chungwa di kapsi kimjang ro rup ji selu chowa damga chesin langkor ni ne chijo su yongbap sokpa tha menju cheba ni jole zamthu jijule thapse mani bari nyedong chuji loro rengi la kudin lhakbar chewe gege champa thile koche siwa ra sekwa ri twenty ni yang a thakwa tara sumni chui ki chebe ni le set chu gegen ki koje khangboro kheta na jeb la chur di khanyam troben ki jeba jang sin koje thamara ya ngermi sin phulu suri meri ki chasha la thogru neng gi yu kap je ki ka che wang ki thongme sem tuin phola khe kap korang nong chui ki damla ching gen la ji sui re nang we meng kam la ta sin la ri yang khong ki che jim la samlo tang tene na su shun dui ki tham ja la chi ten che kap Korang lubru kodo sebe, sholay sha di mengam gyabdu korshin simni yugu ngarshi nechoy sokyub la sha. Tading korang ki sumni sangshin yugu metongwe dingchoy ni.
1: Tome pungdu gyabdu yila jangshin, kongki tota parsumto jogoy manzo ki menta menpa dengawe nechoy semla sungde. Gengonzo, sukshi kobe wangki guidu medewata neba kanshi yurin jeju chi goze kongki majiba chede kimzang ririshin tu menchoy cheba jowata. Mian jie xin xu. Nga rang, nye tri ting tu, tu yu rinpo liu dia, im jie chun bi ki ning ru chen bu, mian ju nang wei, ta ni, dema tang ma ra, zo wa rang jia pe ji yu. Ji, ken zham nye xo po bi yu mi nor jie ki, mi la ga wei chi xia kor xin ti da ju ba tang, ti da wu bai zun ni, jue di mi lang wa xiri. Chun bi ki tu yu rinpo ro, tang zham jie zho ba mang zo cu de tang lang gen li cha chi, che ji pun che xia bai wang ki, ni dong jia mi juan an lo ro, zhe yu xiang dang wu tang si xiong ki tu gu jia biu ro. Koran ngwe su, chong zui, pilu mienbe lene tenke cheba ta, menke goygo tsama sishun ke genlen chebe mangshi to, dawarere labo dian lenju chungwe, benjor ke gange ta, semche yonsu sishu.
0: Sengelengi, kwanlang anam tsui san chupa tini, shizi chonggire kamba zong, jikxiang surbi chong zui shangzhu mienba chubi ki gorgoybe tenzum, gochiu tu, kwanli tanza mangzo ki dedang sungmari je kweba tiri.
2: 圣灵界听的绝对作为职场时被难辞学生大家是一起圣灵界谈到起年三星八天年谈到你们创立过年纪年两途转型月别贫穷农村年纪来空飘开农村起圣教路各队观众席别七地里整体里我来见做用修跟丁志林主义下面的那么最母推荐圣教路各队席别难辞三郎月不修滚队圣教路他也讲出来滚穷农户林里切了不
3: Sengyur gandu gunjung le zengki, sengyur gandu nangchen.
1: Sengleke, yekabki leri sarwa jujik ta, lena sarwa nyushu tsaksum nguye su khyabda chesha. Chamla, ti korki shibde nangdu, denzi lundu lanne, tenja soya ngudu nangshi.
0: Nitu, meishu tungkung ta, jizo gansung buso de zengki ka jebe leri sarwa khyabda chesin. Tena, leri sarwa jujik ta, lena sarwa nyushu tsaksum tsuyu, leri sarwa jujik na, Chengjin sungdian leche lakze minata. Sukdian ringnyu chumi nyerchui lakze ba. Sole tuanze chengjin yibdun ba. Guiju chengjin yisi ba. Lokta chungze todan ba. Qingbir yu lokze sudun ba. Lokji qi yu qingsu ba. Qishim sudun ba. Chusin sondan mingsi todan leche lakze ba. Sungara chokdun dikze dikjur ba. Kele gyundi kongwe chargui ba jie chuyu. Lena sarba nishu zesum na. Meiying sokjin ba ta. Meiying ringnyu chadze mala todan ba. Ringnyu sukdian sarbi ba. Nyugyu sarbe langkuru shibje chelin ba. Namdang ki keying zangsui gurishi ba. Nyinggyuru gyurgu chugu ba. Kangya gujui wa. Digyu ledun ba so zuyu. Rangye ki rimzi che na ka gyela yinne lirik sarba gyadang nishu zeji yongra che yu jing. Leshu mine shi yun cishin yijen shikla lepa ma se. Leshu ki dunlam gya chenpu yu chi shine lirik sarba ra dengi chi yu. Sengilengi, mitab ringnyu ki kele dingchung ki ledu ki gyabgyur cheshi lakdar chesha. Shamla ti kor ki nangdun shibja, zirin tuidru lanyan lenge soro, ngotun nengri.
1: Senglenge, nidu sole ta chatin jenbu yi, mitab rinu ki kile dingzhung ki le dui la gyab gyo ki chashi, nidong jami nyuk zaru lo ne, nidong jami nyuk zabge lo para kyabda chashi. Gyab gyo chashi nangdun dun, ཁས ཁས metab rinu kondo ge le du kele ge go go ngo le min ne ya byo cha si chu shi tha kha jong ai ge zo ne leng ge gu di che si che tab zo we na kwen pe zin nu ge kele ding jung ke pe ge la shu jin jo re chi dun cha ju la lin ding sa ta ro tha kele ge jang din ding jo chen de le si ne xi cha de du tha min ju gen su so le la chang we si ju su tuen ju che ba so zu yu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저와 커서 믹서라 저와 제체네 녜주바타 미주 선배의 톱난 문제 치료 동경이 바리 생글랭게 롱아첸 주시베링 예금내 명유고를 통주로 직타 지고동 시계 제주 당화타 류제탕 취직당 동매자당 이슈잡게 준샤 샴라 디고르키 난도심자 세링 둔둘라네 렌게초로 모드넹그리
1: 생글랭게 예드 살거바라 회원조종 류제주네 시도 총신나 롱아첸 주시베징 베디 류제샤샤 초용네 피제 침베데 마용게 류종 드괴게 신자 교뉴스와타 토강게 켄데 덴두 유튜브에와 주노로종게 류제멍시 유튜브 덴두 침바 젠데 류제다 중데 사바토바 류제타 유골냠데라 촉두 페데 템바 롱아젠 춥시베지 계획 류제 직접 주기 림제겸나 망우고 동주 직타 제조 고동 10개 제주단에 변조기 마용 류종탄키 직구 준주로 개합조 제시 명을 변조수 류제타 취직타 도미 자타 뉴스 잡제 유발 류제탄키 자주 미응외주 최 제제 숨주 소변 하자심바타 내리 찬염 류종탄키 자주디 미응외주 니타 차 니시싱규 윤도 류제종달의 숨기 미자 최자타 주미 대하자심바티 종용기 미장 동보르키 자자 뉴스 자구타 청주 숨수유 롱아젠 춥시베리 종용기 변종기 류제 덴도 투즈라 데네 계지타 계난 도슈게 녜진 덴베 류제 덴도 카지 토가네 빙고 소시 중국에서는 로중케 강제 볼류 냠제 덴도 변종 덴규제 덴도 타 나리게 리탄 강코 룽주 덴도 젤로 소기 변종기 제신 단도 베 겐캄 타 토가케 류제 키 이왕 초슈 강리 고마세 변종 류제 키 게타 최세 타 년자 대회 치르 시규 롱아젠 춥시베리 변종기 유바 탄도네 남장 규제 제대 딩규 타 겐규 머즈 딩규 강슈 리지 룬규 강슈 비가 정지 소계 리젠 남장 후다 되베 남장 참만네 예급 루가도 최베 류제바 유 변조계 류제베 계지 타게난 케데라 로고 쳔베 베탑 제베 롱아젠 춥시베지 생도 담아 십제 십주 십주 토피 셰야 변조기 계용계 리단케 강지 류제 코신 준규로 군대 덴보 당데 류제 틀레타 진내 유고 틀레 냠지 띵섭 제휴 히말라야 드웨 계지 슐람 강코 타세 딘도타 계지 초기 용다 딘도 토강케 주신 중국 고주 딘도소 뷰다 딘도 대랑안예베 벤조지 편데타 지조지 슈긴 윤체 메바르 철진바타 토강케 켄데 류제 뷰다 니리시 응세 트트시휴 딘도 장반네 틀레 젠캄지 바타 류제 딘도네 진내 유고 제주 바라 류제 돔 벤조지 뷰세 토베 피제기 구슈 사바르 규탄 규무히 세글렌제 장조제 덕십 조중 나리 탄잠사구토 덕십타 삼제교샤 샴라 디고제 남도십자 덴진루루라네 덴제소의 무주능시
0: 예차라 랑교종기 주시시험바 편조 덴진기 루니티디 나리 세구타 탄잠종시 특사당보로 피임네 탄잠세구기 조진내주이타 멍시 캡공기 덴자툰기타 망주 타종겐린기 레둔라 덕십남와마세 믹세 강의 유비에미니 직규 인구를 십시되네타 지배 편득한 삼배 최대인 편득한소 주유 직시리 쌤지양 나와리 택시 속중기 댄자 둔기니 맹시 십시 직시 속자타 맹시 차샤 댄주 양휴 용외 초도 대부리 댄자기 타제 삼루 댄부 조과타 추타 메 lo

0: ラレギン。で、なじみし。ランゴギ国別なロギたち。ニュルゼリ陣に念みと。チェチン。チェチン。あの、しんのんとじゃ、てんにょん。チェリチャ。ラレギン。で、ちょっとこがぴょるわ。ラレギン。ほ、ほるてんがんだちゃたくすぱ、あるすぎやて。てぴし、ちゃむし。それね、せんみすごねびよるすんげら。だんだランゴギたち。ちこたくよねせねれ。ランゴギたち、ちごじりや。ねぶちぶよるしら。ラレギン。レセレセ。とち、こまとする。レセ。
1: 퇴경안츠랑골동안이
2: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 치다네 콜로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베 리젠디니
2: 팀주 테테 레젠게 낭세 레체 랑골 다경 시피니
1: 렌게 레젠나 슈규로 그스슈
3: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2: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3: 다리키기 센신바디니 편쇼롱친 옌첸리쿵 표게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들신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이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시베 내세시

0: 谈的你必经起去最久的大事。
1: 曾仲堂农村对话，曹魏拍片两年为曾仲对接，第二期我们苏里马尔新土，米其林里对卡尔冲，恰恰白马塘村边，村里狗仔端木地，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四十步。曾仲堂农村对话了，
2: 曾仲堂农村对话。
3: 杂志当电别三转天界公康上，定地立成起囊图，中国总监嘛杜文军起这么当，这上垃圾票盖图就行，平均每晚平均抗内平均能为中人，抗了马步西北的平均起中级糖养尊许贵一百三南月票。三转天界，中人抗了马步西北总监嘛杜文军呢，山西南征图古冲不当，我记得熊西不当，熊空起来给来说南永行。 他的西安图书院，况你中国总部北京初级昆明堂，中国研究总局六座级连接，鲁迅总局六点级特级级别图林新旧罗马建筑，况其中人看了马步西北堂，就是绝不西北，我这总局我的西北堂，过去西北说，咱们去看就比军南永行，况其咱们去看这个。
4: 中国总部部西北团结的埃多斯恰克党，京剧马的日子西北团结党，三马西北团结恰克党，各级别并行合纵级恰克所托不党，咱们去看去，几个级别的党票的九月八马赛，各级别的政策能听马雄牛学。看了马部西北的呢，中国总部部团结的总内托若干级别中人票党只要越不西进不的呢。
3: 配角我们这边的其中一句呢，闽南的中华民族人民的军队之外，三军七不行的。另外，杨新家七月通街托呢，闽村的几个人的路灯准备三十三木七百，咱们去试试。下面听这句中国总监嘛，杜文军给咱们的，这上垃圾票给丢行，平常每晚必准抗呢，必准能为中人，抗了马不歇吧，平常给总队党杨军续不贴。
4: 六七八天三转呢，俺俺们屋里当新都，听俺老婆子亲们给看起，明年苦力来中国学习，接送个特种满队变那学节目，谈到三六冬个，我呢点灯立马上市，可退了，你家空气盘那通宿电表接一呢，只有开完了过了的，开完去空气出在呢，江南给六年学空气出在当从西北，控制啥个事情？
3: 潘南了，没得不是事儿。俺爸爸我哥哥没潘南看守，得去学校扛月的，得了，那么些新旧设计月几事儿。俺阿妹居然西部这个印度钱没够，没做事呢，天天汤马尔干出这个被抽丢那大几事情都。看了些呢，空给汤马尔干出呢，那么去学校没学事。人家南卡尔潘州村往几个月别汤马尔干出了陈述奇迹。
4: 人在没把南街工作打完，再来到呢，让路西区月薪特种所给给跟期末我是一样，年纪没切把深圳了，就是一档谢谢。今年团队五年，全面检查上市，没事的，俺最简单只要盯住怎么样买家，他都俺怕把年纪看不出去了。罗州长是最难，他在外这不能看了你。李清定期，太阳给钱吸毒。
3: 对接苏七三南山新民兵，经常执法突围日用密室。南宫玉那里，团体居然给三趟去通都，国家群众天来美景，重庆太阳拍打去年庆祝民民的，社区啷个怎么了？六九六不连忙我西北北打了，结果呢？七千不行，这样，铁打拆都临时丢了的，随便去给吃了吧的，也别急忙，两呢？ 出来这个立场给人吧，普及党目击可言的，落卡住人吧。企业党决定才能记住这些个企业党招啊，让那国际党招啊，不么多，那不啊，是不感谢起哇？短期点么弄啊，这个点么弄啊，所以，小把强的策略呢，内部穷的从天立起。 님테르 소타 용기 레스 김상 창매난 레부 충지 기체디 유행했디 레부 충지 쯔마다 레부 충지 뇌마 레부 시시 뇌마 레부 충지 창체소인 수입 민자와다 쯔당 마쯔기 개발점 유무 규모기 개주니 미창매 뚝지 짐을 찍어임받다 찍부 짐을 찍어임받다지 대다리 윤진 송지 미쯔 춘이 딘드식 촉동 체받디 랑기 러부 세친 로디 박비앙 뚝지 동화 기부 깊초 강라시나 지중쿵 뚝지 미배시 교기 쏜다 쿨규 틴제 최도 사장 카체외 왕두 땅양 첩지 네 칼라투 사장 것이 금생 강이 미신배 토하네 카체와 유명 년달아 고라찍나 내가 치바다 소화 기교배 년질 용틀양 탱숨투기유 콘수동도 티브리미신도 미시엔양 가인디인메베 응유주쇼네 람유여디 주지치기유 양라레 년달장기 응유메 산다암 다오 미시엔당 냠도 고루룹다 쪼나 침부 쪼와 통지 샘바기부 떼네 머중와라 뇨웨 내수양 퇴유 대둔 카시에 사장카 체네 라리양 소수님지 체신 미겐베 와르 좋은 강양 매장 추근난 년달 냠도 쯔무르주와 폴로직 트러리다 양나 랑고르직난 대디 롭자직라 조아이 리친 링키 난공 유기라 바탐부 주디 제와 사미 견조로칸 길레수초 용법 토와다 세큐라 심체 메진 초와기바 부투라 케바정신 덴바체 코나 삼로 코로알레 견소리양 멘듀 토도 법 되바 제양 메니베 네주 틴다 교바 삼로 코마뇽서 난공 유기 칼르 그 제와르 오식 체디 무튜디 주디 제아 난주 추슈 로칸 틴다니 로슈 코튼 주 치지다 로그레 주다 칼르자 로슈 차쿰기 시림 쳔바 인싱 레수 망치와 칠레 롭친탕 징짐 칠레 롭타 튐바 힘바 티다니 튜럽디 퓨주미나다 아유난기 다유 공연난기 시리 제바따라 투주 최기 앙탕부인 Riku dintil dipji ri sambu kala yu. Rangi xunyu langzu te Riku dirpyu wa maase Puchu ki jongyuru yang terpyu. Puchu tsur leishu chata pien mebata. Jizu ki jewa kanyang mebe Ladu byudye toa le Lo juchang kongi lopchua le Rokram yongwe jibjwe warjin. Lo juchang ki tezu te Minam rimche na tso su che sinxin. Rimche menjawe war simting ki geja me shubba ni mi tuimu ki rangshi su gyur simbar din. Logle soba mirib niba tang, logle sobe mirib sumba shiba tuinne. Pabu ni loghan jikdang, cao tang bo ni liri jikinbe nangzi tuinxin. Ngayang tile matar war pama ni tang chile jikba dammyo. Pama ni ki lero che gyu top tang yang machung war. Takup sa che gyobu dintir liri chibar libe.

대박 클레죠. 난공주기 쉐신도 리친딘기 빵투니야와다. 난니기 그게반해주. 우리님님도 동신도 제출하라. 계란탕 채바다. 계란탕 냠도 10주총외 뜨피야수셀. 리친딘기 락바직 며제셉도 주네 풀풀다. 락바시엔디 며말리까네 며모동토 오십게. 계충외 제출하라. 나라 전당 강양 매배 결라 대신 기배 초화식 쯔툭 마송스 난공 기기 포마올라기 슈누니 쇼베 초주 개법구배 니무더부힌 잠닌티 키츠지라 난수양리 이나 타르두니 시나 균수지지 송유유 난소리양 균도유그 포니야랑 타나 장구초르 모니야랑 타나 랭구초르 시바따라 타니 초시군의 세강 리구디르데지 용준이 난주에 파마딸리 시엔지 이난 테니 초와 큰저시기남 리토싱 리샤 토알르 통자 중외긴 세십 참수 소자 용길레수남 내간 따바 카시에텔 꼬와 야신두 뇌종 당자 카달뢰바다 키치니 참참다 주킨두 강라 깽꿈기 류제제시니 콘주 찍레 찍뚝치 자체싱 뚝치 땅신지 튀지 라레 자십두 류버포르와다 나래 강배 지수 류버포르 고로아지마 꿀급 류버 강제쇼르네 기첩제무 락바쭈네 얄랑토 딱바기기나 무튜 듄투규 게디 치미짤림네 룩수 메신바라 꼴로아 겹제 깔마카시엔나 탱리투지 투베 장세 망외 급수 얄린치 망외 첸나강 몽일레 세베 나와시 네티 카조로네 나리양 꼴왈규 대다리 둠지 딘드식 조토바데 로글레 롭중 치겐 포모츠 직톱데 카야 팅마 치미 꾸베 참참 지듭 식사뒤 체갈 데쿰시 스쿄네 예고르코네 교세 젠부 주달 직바달 꾸듭 듄두 치잠 꾸야 편주 체베 개와메 레솔라레 슌투 축치니 꾸바다 게지 차오치니 꾸지 축당 차오메베 바르키 동차르 대금두 메뚜바르 키당 힘이 소치니 꾸 포모강인다 딩알락제 존일당 칠레 긍진바 양나 칼로와다 마첸소 긍인다 마뚜바라 창매 키암 시미치니 참참치 딩알깨자 슈왕 규베 미양 로코 친뷰 키다 시미소겐 뿡카도 슈덥 미즈트도 만뚜베 땀슈슈도 차바띠 미띠 딩알 촥진당 촥주는 토아도 레수 진열 수학자 수규 목요 체싱 진열 수학자 열매 촥베 체튼 익장 듀뉴게 미츠 수학자 기다고 우투네 대다 뉴체 수주디 재미 다위 최도 참참을 좋아다 미토나 메베급당 뛰네 김도 로그 세버시 게디 람파르도 미당 체나 뉴체 난기 킹고 뉴바 양나 경률 김도 로그 기휴 김이 지기 지수 직극규 가시 냠도 좀나 셀라 합도 가시 편수인 소 대비 치바 박부 뛴도 책조 치기휴 심이 심이 현통나 진티 동신 유잠다 가송 참이 두죠 기치준다 심이 치중기 다부츠 기당 심일 늘부시 벼진 편준 체배급 산다 부두당 갱균기 꼬르미 지워라 교란주 늘부 탈람 통조매바 강인함 시 지워라치 급가르 기 주킹도 강바 딕잠 체제 진법포로 기지마 티경 지티네 편준 워라 진놈바 진다체 기다부츠 교란기 늘부 님 가주에서 소부 죽이겠다 난주 늘부니 밀레 신두 지부유 공무원이 기파도 내신 유점 내 방법 되었다. 유점 공기 방법 좋아요. 수 칼라 망와 치는 대방도 뛰는 증오시. 남주너부 장부 두 민도 제설. 양미라라 남근 타마 팅기 매배 기 증벌 자외 매도시 좋았다. 랑기 무시시키네 미토나 지급 착자 당제 무시반네 자외 매도라 매치. 키 깨당지 규부당 키 현다 기장 대지수 규배 민남 기장 키 지수 다신 개목교 대달로 조창 종매배 레로아장 키긴키 나그 착바 슈르와 신도 키조수 규방유 리친린키 괴신도 나리 리쿠기 록두인 법주식도 얌젠젠키 뜸규 텐라망부 유바테다 난수 치미 섬유 레데 이낭 출루 레수

0: 간나치다 개수다요티 칭아 겐쿠르케 규베 랑차 정치 기신바탕두나 남세 개발 주의규 신부 망치와라 나차치다 탁바르투 나차치리 포아지 신치 취계기 준다 국규레 틈메 김자망부 시글라 나나차제 겐키 고교규 메발 규르웨 문지 체강 주버께바 쇼바치글라께 시바티란치 난공 유기 죄바라 로칸양 제딘당 제외 대화진기 신감식 걸레인 땡식 네파만니기 김도 링무 디달 나왔디 내추럴 예수체네 로망 송웨 예수시 구식지 구푼 숨케 장기 산다 개물레 민두 개미 생강 불감 뒤도 진시다 마미 세워 빠르시 니니 버 정이자 치시 랑답 메버큐르 니니 벨레케 튜튜도 신부 토기기 겐쿠르와 냅지 다수 만미 눔세도 줄었음 바 신신 록스였단나 불감 와게 쳔바 만미니 세월 네크 텔레토나 김잔라 차고 옹스스기 지순기도 셰마살 공리친 딘기 치글럽 기츠도 개부터 추부다 차오 정리소 강양 메다 난주의 총주난 미시 총제 총주의 종미 창매 튼신도 지디 레치당 강에 근데 유미라 마뚜바라 창마 참샤네 신부 댄주 죽기지 지설 난공 윤나리 네 아메 숭바탄나 레출 체베 레수 겐체티 로나 쉰튜네 소차 립신 산다탄 추부 창마 신친 현투유 사잔이부 유신 지와 뛰양 레줄 체네 냠투 좀마투 균인 사잔 로스 네베 지통양 리미치 메바르크르 결한 솜다 단다 레줄 체규양 레라부 메베 루릅 대낭 강의 규바 아잔 주미시 사장 카체네 닌지 깨마 치발레 특 강의교다 개부티 대지 부추 솔레바 마세 사투 창마 증칸난 규지 체신 콘수 카땅마 타투 지원이 치규 군습 멍의 치다르 권짐 체규 티제셀 내 아메 더둥 송바라 왕당 졸바 강야 메바라 체칸 레수 규미 임바식 체레 대지 불감 송켄 당 쇼바 갸켄 심수 라다 게겐소 왕도 닌딘 김밀레 시차키 뉴어슈 라레 민가로에 망왈딤네 모수 경외 체투 밀레네 슝규 체유도 동기규 코투수 레군 신기 대북하시 레주르네수 체네 윤정부 송데 구분 슝규 동급 민메베 능밀 모수 용치레 레치 겐체 슝튠 칸다 소소기 레수르 Lecha kisip jene cangme ngosutang gewar samne drop gubye gujia tongwa yinsir. Lomangbu songji, tuan tenzu rengi lang tu sibati, bionchi cangmane chongsip tu yobata, chuku jikran yinbe ngayang chisu mensir. He, tamashu chotdiyane mindu, tuan tenzu samlur kurgab gyona gigidu. Nganzui chongdiya chungudi kyugi tongyo tsuri, tana nyamzum che yudang chamchamra drosashik yangme, Kedinga ni nyamshib ngang chomtu gyoce, kala suwe tuju zamyang ma kuwara, chongde yonggi chungmin mayin yinduo ki lingshir kyurkyurse. Langzu talla pepe tuju di kangbe nangdu gye goeba ni, ngune nyingji gye goeba shikrangshi. Nangung yugi gendang chungsi gyobor kyurbata, kue jingbor chujarwe, cawa dang suki le kue duyong nyumin shungmin tu kyuru. Lichin linki, mui chitim le nawa mebe cui ki gendang sangbu tangyum dianne mindu. Ngan zui chongchui nangdu doche kyang chupa gyakba sakyu mebe mi yue mu. Suenbor dewaam chi weji xiongki ngu gilichi kyang linyo me kyang. Mengu durup chene lopra chungyuaam samba gyakwi ki yue. Kyonzui tekar suenbor dewaab kitang himi sowata chi ji tatung chi gui kuzab yue bari. Jizu ki loksui di Kedu changsha tangyongshikdu gyuram sir. Nangung yuki li chingdingi gyona mishinpa chishindu. Kwe nal chujjane gendang mabu zichwa la. Nganyi nyamdu lochwa sudro. Tegar tsuwa sarpa shikdwe di nganzu chonggirwa shik chakpa chegyu masi. Nganzu chukuyang chonggir nangki chokta chik chakwada. Mingtyun tsungbe chokbu mirab tangputi chakpa chetu. Kyoge samna kandritu gam shi chi. Lichin linki chaytu yal langne nangung yu mar dödu chubata. Nenbyu ngane. Kyoki sena nganzu yu digi liaga zagung shu ne lochua su lemi droserwa yinam. Xie xie. 南宫局局长了七站当街，李青林局帮把你团队新局各地都跌不得，南宫啊，开幕个性多，可让帕玛尼堂战队没把联系，开的两个杂工兄弟没讲职，俺的大怎么去把决定？你最也不懂呢，俺你娘都决策不得，提个是西初级帕玛尼数据马赛，俺你了出个是几年，没入什么各个组织啊，错啊解决，对呢？
1: 高位被错话是没那么事儿。李青林去开幕个性多热啊！突然落着准备落马西江错话去学堂，里面前呢全部是球队。个人呢落青天把西江，俺呢给予落马西银币，俺呢一个人说说给钱就把马赛，说说起来有的明显的先把用没事事儿。南宫局的家长堂姐可以帮助穷不堂，那年纪过了经过今年，家长啊。
0: 我也不读，俺最相信假期外籍人地图，切记交不着个。俺最叫那啥呢？重庆话是切的着，是改革。李青林给没有办法住住给贴片啊，天天天气是阴白，立足没穷空了，三万七个西是。这新党去年过年给，说确实聚聚去世，出门突然了。 各组堂各组长的第一把级别，他们出席呢。李青林给亚杰空心配件的俺了罗教授问声啊，大多都拒绝他。开的对南山呢，落差罗呢，两个杂工学徒马赛，南宫有车的罗教授拒绝他。开的内水内部没被网图当呀，亚罗呢没土地，六七级内水康阳马屯别出土，拒绝电气瓦是。
1: 认识你们了解几个，你们呢就有几张了，强强杜绝个，对呢，该不是出错是裂片，该不提速步，修到了库巴塘，或者通到了高新，那都肉食极多。没打算采取固定的新电器，就一场了大型的。秋冲是小白店的普罗塘，浙江部刚刚冷凝土沙，浙江部刚进生鲜企业个塘，轮得拘谨。 冷定人啊，大大改变乌托托不。十大的十位，咱们的同大改为乌托托不变。出席二位，唐伯克们，改不空干七十学习，行上别安呢，阿妈是该学。改不过也得个，乌托康达改为嘛些，他同马来样提来马代别，别当木不肯应的，因为我给处理肯应，常不鸟都去了，更多乌托改不。
0: 通用样，乌镇党密码马拉杰仓马干部银巴通用面，给把徐达库巴党肉食拉土托，这党密码党马拉杰干部银巴通缉，没有三百人，第二六八松给爸爸没人了。六中党六进进个，六八松给爸爸肉食吃呢，拍土多啊，大土，通用些，控诉党突然意外个，他人不叫呢，我先刚些土狗西吧。 刘巴松给六八村村话亲人呢？马里，刘巴松给爸爸隐秘些，俺们送不得呢。刘巴松给爸爸人阿啥呢？创新，听我媒体虽讲我没信，伊那古风出了相别团体，没准怎么能到他同古风出了相随学吧？先把马些，他同媒体这些学吧先。米拉来补贴争取相把怎么呢？古风出了相把行不行去？ 古风出了相，是不呢？古风是不是在搞几多年争取党啊？做最后一能听都就不提这几零话的。杨明来了，创明开讲话是银板的，甚至康阳没得，卡松前面送了许多这样没别，没想了，让他点了没几零。隔天阿妹南明啊送门，南宫局呢，中山行上呢，刘八松给巴拉给碰不杀了没把我扛赢呢。
1: 同住七岁停车时，三九七九天抗议呢。杨前堂叫那陈子给不听呢，原来没了堂，木不堂土屋屋上接堂着。那就停车月天扛拉上，最开始给三部主特车。罗教授马九空、南宫局给李清廷等人都听得听清了。李清廷给旁边中局给那么听都立刻明白现在，给他确定。 Sangmar kemu gyo xin nin kangbo kasu mma tu par kyoru.
0: 트랑셉도 방매 김도 따와 레바니 견신식 인식 보면 교가 캐랑바 전교라 닌지 딤지 시집 규배 딱생 양식 난공 규니 제단기 보문식 때문에 민발 라포 링겐 총계로와 시긴바다 다지 라포니 리칭딘데 토어교바데 사자티 선규 치슈 차식 총바 김지남 창가식식앙 콘주 고래 낭도 조르 리칭딘라 타돈 로타 베트장 마추베 보모당 보면 아마가 유바티다니 저풍기 개판 신아메 예습 양나 직람제네 다시 치추유두 급기회 주식 때문에 믹니 난공규당 리칭딘리 마체와두 군이기 지루치당당 모두 남주상마 공주 진시도낭 민남 냠두 룸네 내집두 링모 샵슈당 계좌 치가 시에지 따점당 따점 체지 나리야 링모 치신유 밀라레 리칭딘이 순남 진식시 포문디 제신 칠라 나자토와다 말리스점 지신 고르웨 범위 대단이 교상외 다인시 쉐바다 라리 포문디 연주께르차니 수빈 경북과 조합투수도 내 타니산의 통주 묘미미 위수 미와 마부식 둘라 제주니 침바 저래장 토외 제주 토외 범위기 교수발 팀의 시슈수유 견수뛰어 리진링기 기비에 님은 눕신 지망 우킨두 내 포모츠와 림나 내콜라 야치기 말이 지스를 계제시에 마사공 개무제 킹비에 랑키카쇼르와 현지 냠두 개무 개규체디 헤 콘솔 항승규 가리규 난솔 지망 골치진기 뒤잔식 매력배 내바미 미시기 쉐메규 룽국이 미랑지 고치진 투장 나선의 뒤유신 단단히 고치주 투장지 지 수사당자는 시 오늘 안주 고치주 투장식 주기인 시설 그자 디 리진 딘기 도염토하게 강바디 크인 수차인 리진 린기 파만일러 변치당 중바 팀질러 다동 규주 마주경 시타르 코와 미신바라 어구 아니당 소무 샹부 아니다오당 어구 다무 소무당 원부 퍼뷰인 푼수와 지망지망 도치네 강배 진앙창마 도지강 변치주 균교 사바 균신 동주자시의 렉바 체유듭 류네 샵수이지 지상시 투용 미카시에기 규동 뷰무당 급딩투 캠발리에교자 중념 신두투 기바 탈마당 갱과 망치외 자람 균가를 자람투와 더둥 사슬기 담바 교육받당 미지를 타마 강사를 교육받디 라레 라투 토바다 라레 게라 나부 와투세르 라레 깡바띵네 강사티 자람기 티르 덱잠체 편준 추참바신 터구 창마 레나레 쳔바시 김바티 랭김기 특지 딱비 제 균주식 르인 제 균주 부균니 강베 겸듄두 때베 생패레 쇠바시긴 터구니 물조다 불라 벤티기 치중 잠 예바티다 갸두 지신 깨바츠 조무 와당 깨베 땡투장 미시기 타마 강사디 태구 나뷰 낭주네 도타 쥐바다 라바 현티 태구 작잠다 디네 눈잠 제지 태구 낭네 강사 야라뛴 강사 낭 도타 시모 세치지도 킹규 라베 태풍 튬불 진신 직베 킹베 세며 강사 마르님베 도타기 지마치지도 당 라바 현디 뛰크기 콩물 주니 반유체 난공규 루프르 지습랑니 뛰크 콩매 난투 무슨 매발 심체나 메다 치지 바루에 타마 강사 현식 심다 큐브 대가 양립시 강사 니 핀주의 카자르와다 모돈 말에 둔비 주 슈기 팅급 잠바양 공통도 출발다 나리양 공통대 알신수 강사 니네 두어 모속로도 출발다 주니네 팍팍 집에 자팅가 차지 두어 흡강 칠류배 두어 까르보 야치지 두출 공도 생계 기세 나와디니 종교 종계마 두인준 기자마당 잡상라기 표계 두교신 편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종진 강라말부시바 편놀 기중지당 양딘 슈바디 류주바티시 센조생계 핑디 리젠 퓨스마이 리젠 저주단 지존낭겐이 요전라당 십실 千句文你给三句话来写，听见收听结果。

0: 탄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일이 겪은 감사 삼릉아와 양재네 팅디 까망에 생규르 니드 슈히 니차 사구이 발표랑 경조 류제 주네 시도 총화시나 롱아 첸 주시베린 표기 류제 차샤 초연의 피게 칭신 망영키 류정 지구이 키신제 경유 세워타 사투이 캔데 젠도 균퇴비와 슈는 노총키 류제 망시된도 균체 미발 침바 재전 류제라 존의 체계 총화 류제타 2월 냠대기 척두이 편제 템부제 총휴 明儿 편정수 류제탕 특지당 동미 개타니 섭계 유발 류제탕기 갸균민 우주티 개기 숨섭둔차 칭아심타 미리 찬용 류제 한기 가균 민우초 니산니시 신규 균토 류제 정달라 수견 미창치 야타 주미게 탄차 직시 심부티 부이키 미창키 동벌키 가제니 스고차 숨송규 니웨 로세린 나즈총기키 직니 숨싱아 테테 카바네 림지견나 망수리 슈티 니사지 하잠 닥주 쳔타 레토 튜도도 타즈 투제 가주 굽주 고구차 군니 심바 망초 지연네 루이 침제 가주 굽주 고구차 직투 신디 테디 카바키 부다 기수긴 니부타 군키 이치 치체 치르 균투 성휴 인셰콩 나즈 총기 미마 시슌 선주 선대 한키 선주 용자 총주 총네 총기 티지 니 숨싱아 테디 카바키 세르키 민차 균투 야구 되베 레튼키 편제 오드 쳔티 你对他是中间给我在老师提的七个比我他查到他成名给中间七个比我约我在学习的卡片当他见过他往不远见所明显没错了偏不近呢我在忙偏学习全都都给我切有的你才是传老亲华新看见面康给客户约面具起来特别错过透过中间哪个集中托忙错错看见给我约面具切马些心里面对吧你透过这些中大这不他起来特别错过他动老不他没心如亲 父母强谈想说说看来得罪他爹堂铁给亲的写着卡不得当时你对中国中央兄弟厅堂给自己一款兄弟厅中央孟伟杰给孟舍听别孟美写书堂给送去我觉得爱超过八成切的我觉得爹孟舍听别孟美来听亚物主角铁规制切度 第六村托让给其三百七百免费七阶段从外空道交通他其中有种王子这边免费去冲部做了同桌阶段你给来给我提推送不来给他送出出也行免费内里江面参与苗族永保电费国内跑他同美金文他提送外独车尼个托清吧 免费喷进苗族托不所去开局文年让给其三百免费给年着切着心预备 살고배지세주시니개갑자산주내시도시바신나진드개발중국뉴기피게침배둔차시기숨소지차둔시부티투송블레갸치직장아파와타개갑자산주이게제유경고에진드개발레리쿠르교댐부총와타첨대망시댐부총와적두피게동외뉴버균투첼침부제총내킬레벤저키뷰첼렉스탄툰레초규르림보총유프리 中国民办观看及其在九十年用差前边我在东北城市连文班第六季的唐伯年级别牌让一起民办学过我运动前国儿同居提就差西西跑他提囊起来他才下前班我运动前国儿同居提就记才你出牌有理
3: 给司机给款三九兄弟看给错过三九这么着从地头呢这些就是年轻的情况行呢第六第五期车电小时的那趟相冲的给车电康启动三轮前呢前年参加给那的面具图不测给不他轮住图立个第五期车电小时的那趟相冲的给车电康加速国主光眼期前年参加给那的面具图不测有不是
2: 阿里现在特朗普2027年这两年就投资密币呢一人南明啊垂顿抗教教徒局柔啊七个月的吉他垂顿教徒的七百顿不年卡子贵度都教育的阿里一人开始最贴顿开给南教真实月季绝阳一人南提贴那个连抗阳给免费
3: 所提解决他论亲戚叫穆罕默迪吉达二里卫兄孟吉布孟吉布拉迪库布坦古家推姆草布坦检查那么他创业部结合尼布周二秋冬那么些社会坦推波批作铁推度亚难度有人给新进自然世界这两年就投资密币呢有人呢对别有人他五十岁刚在孟西地切了偏最东地密东局全国东部马些孟推人不切得提
2: CD批里面的规定动物，我们都唐伯自由引起送不谈着，给今年内容的全国体统一全国规定动物别不一样难度。谢谢听见，听的刚刚三九年之学差，下面的这个领悟呢，直接学别人生想不难，人百姓才难有修。

0: 你看你，这种龙天年轻员工，来见龙天一。
1: 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 누나 멜롱 딜러 세바르츠
2: 망정 망보비 침대 제일주 공사 아니 소수기 차동기 유리 딕 정도에서 침대 교왕 송정제
1: 김제 멜롱
3: 생글린제 공감사 다달린제 최 생구초베 레전디니 팀세 멜론 레전제 나팅디 레전 조종 슈겐 디기니 팅디 팀로 셰디 제베 낭세 레체나 자단 제팀나 셰베 자단디 근제 지르스기요나 팀스바 함라다 냠도 신도지난도
4: 다 당보팅 아랑 주게 다 자단세야 디리세 다 장충게 자단지다 미스세 주 자단 텐제 니 니자디나 수샤 다랑조 자당데 추유방 아주 간가 하고 고버르 봐. 다 디미스크 자당 다 대샤 어 대주도 나랑조 사자만 보지라. 아니 추제다. 아니 밀라틱 제제 디 미스크 자 자라든지 망보대 없이 주스도가 디디나 추샤다 고 단다 자당 고 기차 참 나로로 송접시아 그 콘도로 추도
3: 콩랑 하나즈 제팀 난키 자다 시부디 컨데지라 코괴바 세부 신베지레나 창매토라 자타 갸 쳔부지 임니 솔라 원구여바 신디 유그리
4: 다 갸거로 원구여르 디 인디 아니 간주 모니 셰비나 다 간주 간제지 있는 거랑 주기다지 고알렌다나 간제 셰고르서나 간주 탄다키 아니 나랑 주배주 땅에 이나장 아주 대사기 사자디게 자탄기 왕자데 담아데 갸거로 유스 갸거 유스 아니 침로 나라 댐베 셰비야 아 Tumor of one week is a jury, these are done even. And the tumor of one year, sir. Well, that jerk up it and the Zatanti and the Jersey Jacob can conan number two key, and it is worried at the one tea, Pichutango, and it and the Tiki, Jerkalo one week, Zatanji, or ba Yana, tumor of one with Zatan Sajorba, Tiki Zatanti, then I need what the. The Ni, that Tawanda, not to think he says how she go, and it, that's a Mikke, and that Legon, and that Tempa, and that Kanda Suyin, and it's a Tanti, Hamsung Chiata, Yotron Chiata, Yana Chilola, Demasiata, Yana Pulundayata, Yana, and a Shendaki Patu Gotonjata, and the Chechomayons, Tiki, that the Jet Chet, Zatanti, and the Chimge, and Nala. Ani patu shuya and the chechu myons that the bachuori. The garrison tawanti and the jerk up the tumula wanti orba. That is an unto the simba cherwa, Zatanki tawantan unto suji migel, unto migel and one gore mata, around to tonto one gore mata, unto tonda yana siang, then the one gyo mariti jerk up the tumula wanti gore.
3: Kondo timsubal hamlag sumbata, Zatan ka jinni, yegub gimba ta, yung shi jinni, tumu gimba. 塞不清有个人天堂的做职业托单前辈托个帮大了大国亚的哈将给开清不日度第一呢集团所以呢在当建章林塔在当规矩前辈我们就拆进亚日度他可是在当建章林前呢说别上面呢健康南站切对比呢那清团开切大卡着卡着有呢
4: 王家的结合的推摩罗王国多他培训其他的看着人生呢 And the Pechu Chitan Titan and Zu Chitan China, Tigitan, the Chungo Timber Nalo Kanji Sietos and the Zonjan by Yin Chiki, and the Zatanti, Togu Chi, Tab Sugu, and the Pechu Dan Yanking and Zu Droba, Dan and Zu Droba, Zatan Chitan Pechu Dan Yan, the Kona Napato, the Pechu Dan Yaki, Lakchegi, Jasima, Jesse, Pechu Dan Yaki, and the ones at the Dinky Chi use. That is even to any. 那就等到三星也嘛，根据这件，那三星根据这部给，一家等于幺二八八四等于幺二八，但按照重庆南路那边才能康巴牛边那康巴巴四呀，这你，你嘛那康巴的三星三家六个八四这康巴几八四幺二，但是八四几岁的幺二八，但，这趟以内，但必须当王家这过的，但王家一家这过的，但以内第一家的，看这那的。 mambo chi ke ta tro ngan zu tro pe la pe na lo la ani za la ting za tang ti pe ju dan wang jia nga le yu sa ke nga le ti wang jia da ta pe ju dan ya gen chi ti shan ju ke ani ma ti pe ki yi jia ti ji dang ani ti ke ta tep so da ti la che ti cha chang bo me bu so da do ti cha ma chang ba ke gen chi de nga ran sam zu chi bi na ti pe ju dan nian ke nga zu tro pa da 진로망주기 쪽바 안에 콘조 리상 문도디 가르스나 다티 제유 참바 레와 제르게 그 제유 참바 코나나 바초 인지 리상도 다 코나나 바초 그 송당디 티티비나 가르사디 랭고 레 레가티 고 주요 마레세야다 야나디 레가티 고 주지 에네 탄다 차요 마레세야다 야나다 남에나 조시야도 로바다 가르 인로 다 티게 에네 베주당 그 왕자 디마 마제 비슈고 따뇨도 망벌하디 고리 딱 카페스나 니스 디니라 카페스나 아니 코랑인스 제페 요르시에 되도 디 요르시아 디 아니 지 각동 지하케 다 조게 탐람 마소나 침록 난다 제비나 아니 아주 이차세 버봐 빠세 버다 아주 카키 제비는다 빠세 버지 고사리 디케 아니 디 빠스디 다 마트니디 엔 제카케 데 참바한테 Tāngā tū tērītā zōngrīng bā yēnchī kī mīmā sīshū Chīnā nāmbā tū kī wēngiān rī shā, chīnā nāmbā tū kī lēngiān rī shā Tā tī wēngiān lēngiān tī dhūbī yīnā Ēnī sācā tīlā jī zātāng kī zūlīng mā yōng lā pēyā hācāng kī chēmpu tō rī sāng tū rī bā
3: Zātāng jē tīm kī zātāng kī tūng kūn sūng kiong chī kī yō lā Chāng mē tīm tūng kī wāng yāng gīn sūng chī kī yō pshī Tā kī sī zātāng kī tēlā nē tūng chē bī yīnā tim zhub da ya men na san ye ti ge za dang to dam chen ba lun di nan chao
0: nan zhi yo qiu bu zang yi bie qin di dan me pao shu xi de ting jiang ma cha long qi

0: 다다 랭게네 센심바디니 팀세 멜론의 쟁이 디링 랭게라 고주토 겐균 제발경 시크베 팀로 균시 낭된시 트리시유 겐균 랭게에게 샴롱어 주슈규 비준기 쾌비시 야구제세 난제 팀로기 균시 칼라 킨도 야부능규 저유 지루니도 니니르 로데토 광동 신진 장문 총길 장하이취 미마시주 강러 겐괴 망부지게 양내 양토 텐둔기 카발절제 콘주 디송툰제탄 디주면제 뉴비 이내 총배 콘주 고고 당샤 시 인신시도 텐둔기 카발양양절자 장하이취기 시주변추 큰용내 유태 디송툰제기 총랄 딱제체디 겐괴추 송배 내추디 영이 근제지이 민태 신도난도 记录年度年年来落地图广东新青江门重建江海区迷茫十九抗体十九百南了保障垃圾空气牛背地送免费体最没银白托不读是年性许多保障垃圾明了搞不起都不凝固四月地送团赛的中间期团赛体 米绿松亚都当我妈塞，南瓜女不狂都当我他，真南瓜去女不养都是现在。俺出的钱了，多子女的，去年前夕当年偏这看样，太没穷。前张俺搞不起都宁不西北，地送面铁中间吃完清不赢。从别地送团这一米绿了，团圆人不可怜，女不团不西人，天天偷偷。
1: 母体军人咱们却特别呢，偏这听个人，是因为，感觉天儿，这种况，一切天上没穷事，送也不是。保障了你公路运输学者民警，那个去真的旁边，你不是人，况且送班，突然况起，亲近人咱们土人大儿，经过了那边，结果天儿比较多，结果被查起，他同老大群众这儿就一多。 Rengi dwebe ma xia bar gengwa xian ta nyam to chego tiar shu gi yu. Chego to chongbe kunzu tunze ti nesi minyu wajik jue tobe ma zhe. Negwa nubayang ya to dong tobe so gi pian nu mangbo yu lu xie be.

방송부 기세규 동시 포장기 잠드규 할피 장을 파는 매발 몰리야 니남 임니 관주 강치미 성득기 따구비 규기 레바 되시 지수물 고디니 야 따위치나 딸키 동부 친구시 유부 통화타 장을 파는 매발 다동 디팅니 기혼하 대비는 내최남 셀리통도 지주물 개비 동부 디 토리아 지지 기공 단위의 긴급식 토도 주니 강배 부근에 출을 지비치 칸산티나 가세다의 지도를 전부 수비 나신 포문이 대유바토 대장도 개보 이비시 함야 라도 창가시 되니 신비 창라 통의 급수 년비 주야민의 조화 피미도 지주니 년아 캠비치 대다 대토 심아 뒤즈가위 창가디 가세다와 지미 차도비 신비 창라 루이 족다고 대출료가 시티에 짐히 할베 이비시 방기 담주디 시브나 투치네 다동리 퍼디 장할 판매 봐 교대다 니규기 중심 탁베 기우디 도할되다 시주 할베 담디 퇴버탄 장할 판니 퇴치 좀 마도바 얌첸 탄제제 다동기 토도 제네 다위치 노론디 아레타 장리시 라도 창갈 수웨 개보 이비시 함제 코베 미람투샤 코심소 타니 치글레 마데 냠디 신도 자과르교니 동디레 퍼디 할리페 듄투 동바미친 차글르니디 할리페 나심 교그디나 미팅이 다게 보장난도 수식 배비기나 랄 슈누지도 덴바 티더부시 코웨 통화 통무히 시숨 대체는 장알판이 당토 농디 담마고의 버버탄지냐 할리페 담디 퇴바나 심소 지웨 갸린지샤니 메바 곰비키기 숨부티 타그샤시 티다주바탄 양 할리페 나자남 동디도 세제 코바츠의 치주러 시바다오 시송 할리파탄 장알판이 다동기 연계 세도 입지 코바츠의 치주러 다위치는 개보 에베시 함기 다무키노 다기 뉴지 동의 튼도 민타 연자 출루 교수 뉴지 뒤지냠도 루시에민의 조화미피 시주 장리시 제손키 디 르무 치자치 충는 나자가와 시주바나 개보 에버시 함키 딘리랑디소 최디통한타 할리페 장안펀라 교대다 고강도 조히나 장안펀기 닥시마송 시주 무이삼소니 에버시 함 방주시쿠네림 할리페 시버시비치나 티니 포자난기 카바 이사하기 르시기마시 할리파나시 범디 르시리고 쥐마시나 다기 켄조 르시 갱신 토르기야 괴지 수규타 게디미 르익바 주시나 코송부야 양바 치규타 그지부 갱신 토 괴지 수규히 시주 장알 펀키 군주키 포무디 루시야고 동모 토부쇼 지수하다 할피 그지치 텐지 시주바 인시티 장알 펀나시 디다슈 듀니 기란 갱안 주성민 양 수베시 와히 텐지 추다 펜주 치로 용시비 로띠 모르조 토부히 시주 할리파니 장할판기 담을 얻고 침부쇼 티치나 장리시 에비시 함기라니에 방주랑시 깨디디 냠산다 대비고니 쇠무쩌와 고쭈 샘디 쇠향러 사무자 쇼타 구버카시베 냠차디무 쇠무쩌시 루디다시 랑소 스모어 처순타 괴미 지외지외 냠탄러 기자 투니 인지제 라상 켄츠 우자 토치 경삼나 다니 키기 경유닉치라 다자 키기 시업라 뒤변나 두기 제바 차외 괴미쇼 할리파니 범티 루시 신도 냠시 충내 메바 루냠티 더부시 다크 퇴바 토무히 시낭슈기 미도도 장안 판기 괴부기 공부터 오무히나 지 제바나 할리페 타샤시 지수 할리파타 장안 판 겐륜니 다동 토니 마퍼베지 유잠시 동시 포장기 뒤돌아니 간주 차이 미체외 거티 할리페 장안 판 메바 다콘즈사 포모디 루시니 바조 시송 장안 판 나시 괴부기 키콘즈사 핌나 코바츠 파피 두진네디 추규마세 개보 이피시 함니 징난기 우기 교야 체니시 지주 할리페 장안 판러 다 코바츠 모미시미시 체괴베 교기 진네가 특시 된괴 시송 테다 할리파타 장안 판 겔르니 티고르 섬주 레부시 쳔베 규토 말레바 섬로 동신 테부스소나 장장도 레베 거블 냐바게 부시 포장기 가세 호도 냐즈부토 테야 나르게 부초신러 동시 포장러 슈샤지거 성신 구주 우제 토미조 중거

0: 개보 입시 함러 가체지 페바 개보 티니 냐바남기 개조인 루슈베 개보 레친 포장기 더주토 녀리 진야 치메 초베 가피제 튜티네 송체 동시 포장기니 더수 추기담 원견 티니 체모 냐바 개보 컬루미 개체기 개고 치유베 통자 고기르 미남 파긴라 네베 거디 난트 소제 냐스베 고급 상부티시 아냠제 티마르 냐이 코디 성덕기 포장 시에가 호도 소니 냐진비 터치바나 할비에 코비에 민네비 칼라미 장키 민비부 투자 고우주니 다위츠는 할리파 통화타 진난 키미스바 르부 욕조 식시도다 그 어시 개우셔 무치 달로 공수스 고우니 세쿠키 폼베 티더미치 터틀라 개뷰가라 지미 독수이 더 띠니 뭐 힘베 라고 당워키 시주바나 할비에 이달기나 그 냐렌치 겐지 那我在当地推了他，伢不提高位不容易信，感情多级别那我来推荐，给别个性出难度，伢也整不他，越怎么说呢，伢也听不他，拆给那，伢是这么，忙不提不别，哈里发你做了哪块的皮外个，提给前面，可鲁姆，求给刘贵那配件，接送，伢不给别给别个性张给刘立群别，妈咪很自己，可是热心听眼前的他。
1: 罗军松怎么这边拉去这些天，旅游的配的，哈里发票问他，哈里发讲让给过了岁月，他给了我的票钱，伢不给不，具体可惜接送不他，人也伢不给不提钱收，天天人不如马上玩，伢不给不全别托给熟悉的，给不过了某年，单位更没穷心，贵金托年写给多不认真心中心，点爱给，亏了谢天这忙不起，接送，伢不给不那是。
0: 大哥，过去，快点，去让给什么讨厌子？同门过年怎么用心别？同门过年怎么用心没？我今年下端怎么送别去了？可别细思下节，绝没用，谢绝吧那。哈里飞总行，大哥，快点这些全看了谁？接送，伢不给不那谁？大哥，给不清不是你以为当皮秀？给不？给了当皮是些个月吧，学期送，伢不给不？
1: 给不清不给，年轻的来的在那，钱贵的上来唱不灭。
0: 解决。哈里发羡慕小年，就给些妈妈，先送不他。天母，你是苦年，张二凡的团都送完了，快上班，你不给不提热，你不就年，今年全部没班。可鲁姆，具体用我提醒，要不催送，哈里发给三拿皮皮别，公司呢，就七个来嘛的。解决。
1: 张二凡给他们的推不他，哈里发的羡慕小娃他，张二凡的他岁年老多呢。姐，大哥也不没心呢。喜剧，
0: 哈里发那是，给大哥心里很痒，可我嘛心呢。给不爱不是很热血呢，但我看了心，给点姑娘的，可不多着，喜剧呢，给不你，看着青铜加色片，哈里发东西破绽给观众推不他，给不贴布多呢。
1: 노른디
0: 노른디阿里塔张里斯尼尼，伢给我认为你吹头的，给他吹去。这送，要不过去些，伢从给南都搬去。解决。要不，一不是含给店里人的过去玩过年，伢不能徒步。哈里飞，看做村的学堂，要不一不是含给开学，伢扛土学堂端学。解决。哈里飞，伢是那有别，口水点别，伢你不提，看做点不呢？张里斯，阿姐，伢的什么人呢？搞啦！
1: 解决呗，给不二十行给，但我去个送不到上市。解决么？哈里发了没吧？伢不给不？去给伢提三九年昆明我结婚，他要不送的，伢的心里苦受。解决，
0: 哈里发，那说，各位谈得上，伢是结别玩用去。解决，
1: 哈里发，伢苦年得不如七点的张二凡表。张二凡给，给不清不？大地出去，刚刚起雨呢，瞧我冷不冷穷送哎。解决。
0: 哈里飞，可不随大，伢三百当去。张二凡给大个三百着，谢军。哈里飞，过我密码是那密集技术呢。开别自己都皮节，扛别那，明年十月头，天热就会过去，扛过一别，特别没把心。张兰做的，伢两百四百几了，请。

0: 주고 초바탕 킬레기 첸덴진키 튼규니바 체질침베 응바체나 로레 튼제 준 송동 싱규리 튼레 림부르키 립균 트위투 부디 사자 체유 공시 티니 랑종기 추르웨 박립 솔레 젠키 고네 튼제 체겐타 제유 사르티기 케비 닥도 비베 산에 티게 사자 킬레 당부르 규르신 명예 바라 추르웨 발립 튼제 림지 겸나 통주르 지글레 개유 법자기 로와 총중식내 소고초배 댄심 총중티 캔데 멍추 튼례식도 규르디 미티외 망보로 표기 조안 용규 중심 박리 총중티양 심세기 민장 대부로 규르네 개용당 점링라 사두 땜규 주신유
1: 생련제 공랑안남주 센터바디니 수준치 대심 세도네 멍추 튼례서 규르베 람비고르크베 친섬 고주토 표기 다주 발립지 피제 람부 시크업트시
2: 존이 최고 비위 땅타르키 시친 고연대 성규르 센세 롱칭키 디쿠 가다 치기 센시버티니 벤정 롱칭이 틀리고 대개 롱칭키 성규르 고연대 군중 시비 레진힌
0: 생랭제 샴라 넘버 2 무투체 시즈 총기레 캄바종 직샹 소르비 총주 샹종 멤버 최비키 고르괴베 텐좀 고주투 콩니 탄잔 망조기 대당 숭마리 제 쾌바식세 나여바슈
1: 생린제 상쾌 로조기 사바미 시동 앞자 계획 간바종 디샹토 사지 도지기 샹종 멤버식 유지 롱어 니슈자장 니 제다르 칸리 샴키 조사카도 교대 감직타 자세 노베 착송라 데네 레바 슈타 카세수 손에 지신비 조베 대당라 송접시식휴 콩크미라 춘피세시 샹종키 블루 소리 멤버 규마식 임을 유저되게 망조게 셈나 그걸 첨부터베 자단케 라지식이라 따토케 멤버 삼보 시베 체니 칸서캡규
0: 폭삼 이라장네 소리 롭종체 제로 책동국제 제주 제주로로 전배 간바종 직장 패배 도김식투 제여바리 급디 사게 토에 도퀸이 사자체양 멤버 용화타 짐주차진 신도셈베 망초라 네시포제 쇠곰 코나치기위라 네버링게 루이라 투치웨 년제 중나 초규타 소아메남 대발라데니 우주기 도곰자신유 망조랭가라 누루키 레동제티 매균포장 답디 마르추바르 띵규레 텁시에 많이베 내시 충자 망보 찹첸보로 교로와타 찹지 내시 김산가식 자가체대도 동화마세 타나 네버랭가 뒤도라 맨주메도 배왕키 순두기 루에트 남양 민니 순바라 교르기유 지두기 전시라 작배 양아웨 남바테다레 로나충웨 최비기 셈라 폭든기 사빈식 토르와디 시엔 제수 진바 소아리베 맨슝장네 랭유 망조기 네튠 시주티리 제로 책동 국교 구조 고글로로 로나 쭉숨란 레베 최비기 파만 이비 미드윈 토바규 시에즈 총기레 배슝 배면 롭자라 롬니르 제바라 규진 듀인 로시린 콩기 쟁규 비루 수리기 작전 멤버 참바틀레기 구감투 로지직 팀키 수리 중루 장전 제바타 Nyamu Sergapso Menjuiki Laklinta, Menjura Laklinte Jangzun Chesing, Chamu Lokdungi Wodu, Suri Gyushi Menga Lunzin Hurda Chebari. Shenyutu Lomnyir Chirin, Gopgara Chowar Gazi Chemu, Wanyang Kongki, Cheshu Bangdi, Lodian Gyurmiki Ningru Ladene, Suiginki Pulu Suriki Rikwe Chunglutha, Nedo Menjuiki Lakze Changchubar Jangne, Lejinki Menju Laklinte, Mengshi Dianbu Ding Yubari. Cheja Rikwe Nela Seda Mijin, Menju Lirini, Misola Tukbe Tunjinshik Yinbe Wangki, Nyedong Sumlone, Nyedong Shilu Para, Chubi Ki, Ngachir Shigazi Menzi Kangta, Pyrangyongchong Menzi Kang, Shigazi Chonggiri Leri Lakze Lubling Jesu Sabchongla Gyuti, Suigun Pulu Suri Ki Ningju Tang, Tingrab Suri Ki Dushi, Nyamtun Songji Ki Tapshila Jangjun Hurda Cheba Tedara, Melung Ngazam Ki Shunglu Laklin Tang Jebe, Tongtu Medri La Chongdara Hurda Cheba Gyu, Kongki Menju Lakze Ninshin Yargya Chine, 유조지기 망조주 대당라 송중 제바라 나로의 이지당 딩조기 킹여바리
1: 조쿠라 시총기 멤버십도 추루 네 소리 민슈 장바니 랑니게 초와레 균도 동체자 멤버라 미유 我们的 파유케 메마라 내주 소격기 샴디 수치이 시 밥잡에 깨자티니 공기 민주 라세 준비 도메 섬두티시 니도자메 주미 실로로 준비기 장제 체류 중시 콩타냠토 민슝종게 롭조카지 차제 리세 총제장 양나 송종토 담가체니 데미 원장콩키 샘타 상제가 비딥타 소의 코제 도티스쿠네 라니 계사사세 파유데 캄바종 드이샹 수비 총소 로이브시 갑디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게 룽치 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니는 멜롱 딜라 세바르츠
4: 망정 망법이 침대 어디가 이제 제일 아니 소수리 차동기 유리 딕 정도에서 침대 교왕 송정대
3: 팀제 멜롱
0: 싱글링계 공감사 다다 링계 최 생구초 벨레젠디니 팀세 멜론 레젠지 마팅디 레젠 조종 슈겐 디긴이 팅디 팀로 셰디 제베 낭세 레체나 자단 제팀나 셰베 자단디 컨제지르 스기이나 팀세바 함라다 냠도 신도지난도
5: 다 당보팅아랑 주게 다 자단세야 디리세 다 장충게 자단지다 미스세 주 자단 텐제 니니자티나 수샤 다 랑조 자단도 추유방아 두 간가 하고 고버르바 다 디 무수크 자단 다 대샤 테주도 와가 랑조 사자 망보 지라 아니 추지에다 아니 밀라틱 지지 디 무수크 자 자라티네 망보 답신 주스도가 디 디나 추샤 다 고 다다 자단 고 기자 참 나로로 송접시아 그 공도로 추도
0: 콩릉아나즈 제팀난키 자다 시부디 컨제지라 코괴바 세부 신베지레나 창메토라 자타 갸첸부지 영니 솔라원구여바 신디유구지
5: 다 갸가로원구여레 디 인디 아니 간주모니 시에비나 다 간주 간제지 있는 거랑 주기다지 고알렌다는 간제시에 고르서는 간주 단다기 아니 나랑주 배주 땅이야 이나장 아주 대사기 사자 되게 자탄기 왕자대 담아도 갸가로 유스 갸가 the use and the 침로 나라 댐베 제비야 아 Tumor Wangi Kisajori, Tizatan Ibina, and the Tumor Wangi Yusrava. The Kirkup, and the Tatanti, and the Jersey Jokan Kona number two key, and it is what it at Tawanti, Piju Tangore, and it and the Tiki Kirkup Wangi Tatan Sajorba, Yana, Tumor Wangi Tatan Sajorba, Tiki Tatanti, Tanaganito Wati. Dini, that Tawanti, not to think he says, I wish you would. Any Tanga to Mikan, and that Legon, and that Tampa, and that Kanda Suyin, and it's Tatanti, Hamsung Chiata, Yotron Chiata, Yana Chilola, Dema Siata, Yana Pulunta, Yana, and a Shendaki Patu Gotonja, did the Chechomayons, Tiki, that Dinja Chichi, Tatanti, and it Chimge, and Nala. Ani patu shuya ini je che chu mayons ta de bu chuo de di gar san ta wang ti ini je kap ta tu mo la wang ti wor ba ta che zang a zu di xin ba che ro za tang ki ta wang ta ga zu su ji mi ge le ga zu mi ge le wang guo ma ta ga rang zu chong zu le wang guo ma ta ga zu chong da yang na xiang den da wang guo ma de ti je kap ta tu mo la wang ti go re
0: kong do tim su ba ham la ge sung ba da za tang kha jing ni ge ge ge yin ba ta nyung xie jing ni tu mo ge yin ba 세부킹이구리
5: And the Pechu Chitan Titan and Zujitan China, Tigitanda, Chungo Timber Nalo Kanji Sietos and the Zoran by Yin Chiki, and it Zatanti, Togu Chi, Tab Sugu, and the Pechu Dan Yanking and Zuroba, Dan and Zuroba, Zatan Chitan Pechu Dan, the Kona Napatola, Pechu Dan Yaki, Lakchegi, Jasima, Jesse, Pechu Dan Yaki, and the ones at the Dinky Chigus. That this even to any. 那就等到三星也嘛，根据这件，那三星根据这笔给，一家等于幺二八八，等于幺二八，但按照重庆南路那边在那康巴牛边那康巴巴四家这，你，你嘛那康巴的三家六家八家康巴几八家，这等下八家几岁的幺二八，但，这趟一年，但陪住当王家这过来，但王家一家就这过来，但一年提一家的，看这那的。 mambo chi ki ta ngan zu zhok pe lak pe nang lo la ani za la ting za tang ti pe ju dang wang jia nga le yu se ya ki nga le zhi wang jia ta pe ju dang ya gen chi zhe shan jiu ki ani ma zhi pe ki yik jia ti zhi dang ani di ki ta tep sub da ti lak che ti cha chang bo me pe sub da tu di cha ma chang ba ki gen chi zi nga rang sam zu chi pi na di pe ju dang nian ki nga zu zhok pa da 金融满足给中国，那控制控制人生门都提高了是呢？他提这有钱吧？是吧？解决给这有钱吧？困难那不做，人家人生多。他困难那不做，给送当地地地边那卡尔萨地连过来来个的过住要买的啥的，让那地来个的过住就那他的菜要买的啥的，让那他那边那做些啊多了吧？他卡里银融，他提给那呃，陪住当个王家的嘛，买这边学过，但要这忙不了的过的。 他隔壁是那年是第二年了，隔壁是那那个可能认识的，也被牛着些的多。第二年这些的，那几个东西啊，给他做给他们嘛，送到村落那的菜皮呢，那俺就一家三百了吧，八十三百，但俺就可给这边那八十三百就过了啥的。第一个那第八十的，他买这年的，俺家看给这有三百多。
0: 当然就提到中人，中人把烟气给没嘛，师兄，其他那把做给文件这些，其他那把做给连件这些，到底文件连件的主笔呢？哎，你说下提了去，杂谈去做零嘛用了，偏下讲全部都是上不多是吧？杂谈这点给杂谈去天空松江七个月了，场面天天去往呀，严肃七个月不是，他开始杂谈去贴了那天拆不赢呢？
1: 听说不大，下面呢，三年提的这档妥当签本，弄得难瞧。满足，要求不长一边，轻易打门抛入，喜的听讲啊，参弄起。

0: 다다 렌게 내신 심바디니 팀세 멜론의 전이 디링 렌게라 고제토 겐균 제발경 시크베 팀로 균시 낭든식 트리시유 겐균 렌게게 샴롱어 주슈기 비준기 쾌비시 야고제세 난제 팀로기 균시 칼라 킨도 야보능규 저유 지루니도 니니르 로데토 광동 신진 장문 총길 장하이취 미마시주 강러 겐괴 망부지게 양내 양토 텐된기 카발조르제 콘츠 디송툰제타 디쥬면제 뉴비 이내 총배 콘조 고고 당샤 시 니싱시도 텐된기 카발양양조르자 장하이취기 시주변츠 큰용내 유티 디송툰제기 총랄 딱제체디 겐괴츠 송배 니츠티 영니 컨제지인 민태 신도난도 记录年度年年六六六土广东新青江门重建江海区密码十九康期十九边南了保障了给空气女别的送面子体最没应别托不读是年性许多保障了给明了高不起度年故十月的送团子的中间期团子体 迷路送亚都东阿妈塞，难怪女不狂到东阿塔，真难怪去女不养都是现在。俺出的钱了，多子女的，突然间是当年偏这看样太没穷，且在俺搞不起都年过西边，地送面铁中间吃完清不赢，从别地送团子给迷路了，突然人不可怜，女不团不行人，天天偷偷。
1: 母体军人咱们却特别人呢，偏这听个人行为，跟着听儿，这种况一切天上没穷事送一不是。保障了你公路运输学站民警，那过去真的破败，你不行人。况且送班，退休空气，今年咱们土人单儿见过了米白，结果体力比较多，结果白菜节特种，六大春秋这注意多。
0: 人一对半马下班，赶快先他娘头，结果天是修的月。结果他从别看着团子体，那些美女我只绝特别马在，难怪女不养，丫头当土不少的，偏女忙不如路，写别忘记，俺俩一起请不穷死。天南安吉说，我过去即刻上当年，地送团子体女不赢。
1: 伊那样铁大当别技术，那些特种差都千米别马在，能军三个通街前的三百女铁大仓吗？递送团子女把小送，谁送也不是。铁大保障了给年薪学不清，十九班男给江海区给递送团子中间卡了三位大姐起个错也不是。
0: 通马十九八岁，递送团子中间铁大去，来个团子云电塔，明着我有本儿，托南穷人。递送团子中间去，结果只做七八年，轻松七得不行吧？没米是。因那样，换做结果别为没有得点不天这米不是。根据那们能军结果提出了修个从别额头呢，团子一个偏女说，我这七百小头，年半样团结也不是。 年半铁军呢，从别递送免费铁大去骗女，这些钱不起的月经，年里他们这最特别，女子人是为着养钱的月不是。从别监管所点别年度难给团子铁大团额套，三十九么下大银币，年十九币偏远康养米不是。况且监管了米的，结果提的只做钱不去。 递送团子从刚卡接给头家单，监管那米有去看不西罗光呢，先拉动我他爬山坡，日子再多就有变，各梯队，况且监管处天天用我没这人认识，个个都没有不是。大姐前边有点车，十九边去递送邮件，中间从不忙起来，团子正从几个。
1: 看作人年纪，团子天中路苏里日雄起，龙长年天偏着为着千米骑行越不幸运。别呢，搞不清都年不谁话天穿呢？正从前几天，搞不清都给女不点越把些呢？难怪女不碰到了东土，是为着几个月不是？天明明了，正子精通，谁话天穿不赢呢？正子所就女不点越，是现在天年在谈。
0: Gieba, Mungwa Tuba Sagi, Penuyu, say, we do chigi yupshi. Ya, Kublin soja se wat he chatsumba yina. Kublin Lusu Nuba Dianyu be, Tagi, Kurgun, Yundian to, Dongwe Nuba Dianyu, say, we do chigi yupshi. The song turns it on gang ka jiki, turns it tiriki, penute, we do chiba pu, ka jiki, gangun su, todon, tenzon nangne, yondu, manatsi. Sim kam tene, jingna gu gu yupshi. Bena, the song turns it on gang, song kang tizu, gangzu ne, kangsar, jimbunga yuki, neshi pobe, neda, birishane, gangun la, jingna gu wata. Tiji, kunzu, turns it, peju china, penu, chimbu yu. 谢谢你 십주 列归车头 모두 딱지에 제보규, 턴제 총견 진다티, 흉동한기, 록레 난에, 우주어 제배, 티자 벌시 망부식 턴이없이. 벌시 티다기 출도, 디송 턴제 총견기, 깔부 칙돕기 인구 턴제기, 편유티, 깔부 칙돕타 직바 인시, 주요야. 총자 떡을 토담 챔배, 레든배, 초두배, 깔부 칙돕 인구 세워티, 7회 챔발 27발 계회, 티낭, 깔부 칙돕기 요제 강양 제미바 신도 총유 총무자 떡을 토담 챔배 레튼배 디송 튼제 총견티 종배 깔부 칙돕 연구 세워티 본규 통제 규모식 인배 티르 깔부 칙돕타 제외 명식 따발레 퇴무토 깔부 칙돕타 제와 강양 요 마리 시 월린슈드 提名从别建军从差级库局亚都东局偏不于三年总别科林所借铁大仓吗第送吞借从干铁狼起拉巴列呢直接切不是银不是别那科林所借项目下村不银呢人口马尾项目居目西给定科林同步你将我列出不是银别铁大人啊人口偶尔加差卡些日为科林所借项目西巴库不是 提名昆州一部分就是被科林业地提议业地居民定土女居日不随外加我的全额套科林同步交易业地行不是女居日不随外科林业地日日人工了国协同发展民别从这点起科林业地居民谈度呢人工协查起套也不是据说大姐前边居民车头这有两天别 第送有些中间给进大了七十七个款式科林所借铁大年头都出的青云梅了前日给他年日别空间抗议青云梅他那款式冲卡拿七列苏里面的几样梅吧去浪不是铁那款式铁大铁建军去年是居居测不多铁列多的那是索尼也不是 从这德国托丹前边切断东地铁车圈东地送有些中间中义气这个听街气查具必须不信别铁大列从康顶国家都救不他从康业得及举目别位你不杀不他先了科不律家别你不杀于得基地前边当街起救了恐怖许不是 第宋团结最末中为切断东地去切过九地去江海区密码十九康去冲了德国托丹前不谈宋之前呢去用给第宋有些冲了杨家 당제 제압시 달 미룽웨 콩 동대 땅마타베 디송 총강카 지키 총례러 윤도 동규기 라리양 고치유시 티낭네 총강카 진니 피콩토 디송 요제 종현 인징 총러 더규 토담 쳔베 고티 김타임시 겐코와티 니바사베 왕키 닌도베 최든 토규기 딱제 지베 강인베 각대 체네 딱제 구원에 되베 튜이 이나야 태양 호발 슈킨 태매베 고장 지네 무투 디송요제 종규 최시 띵신여바 십주변초타 첨라더그 토담 챔베 레튼베 남야 총강티 라리앙 락람투 지네 무투 겐변라고고 동외 심제 중유 강의세나 개공토 총강시기 락람티를 침부시 태양 디송 튼제 종겐티 리민콩 치자 주마 체베 왕키 니제 포지 이나양 탄다 미시엔 카지 지네 마신 내년 치신 여부타 송일 치더니 대공타 지그 지강 임버디 치자 주마 체네 겐근 초 고걸 동기 없이 녜바 랑쇼르 토 송웨 튼제 총겐 진다 티 라리앙 틴젠 초베나 레민 남러 녜규 체네 내과 뉴버 공도 동와 카야네 겐근초로 콘제 튼제 뉴줄 루티 집에 년동 꿀워타 체리에 개비 민토안에 콘제 튼제 땅나 내과 뉴버 공도 동기 유추 주신 유시 냠제 딱제 제벌레 십주 변 남기 유티 디송 튼제 촘제 남바 리규 터친 동괴나 동대 땅와 잠기 미티바 중전에 자과 동괴 이나야 촘라 떡의 토담 챔바 양발 때네 촘레 나발리주 터친 동괴나 까지 하장 침벌리 시주 역시 촘라 떡의 토담 챔베 콘주 튼제기 뷰체탄 총강키 총예 라키르소기 토담 춘진치 토갸 총강키 니리 총예테 닌달 떡의 토담 치더 메베 계시 콘주 디게 팀갱아 총예치의 진 조 제주베 태튼 카발 격줄 띵그 시주 엽시 겐그 망부시라 디송 튼제 종겐기 고고르 당신베 디송 튼제 태다키 니시주 미톱나앙 수불 믹세키 뉴법기 천남미베 질 겐근츠 태튼 제미시 디송 카직라 정리로 고고르 포베 천남중내 텐튼 체나야 촘라 떡의 토담 챔베 태르 딱제 제괴나 간요 하장 챔부 엽시 댐빕단은 총라 더구 토담 챔벌 튼제 균젠타 총배 댐빕리에 게네 총일치리라 딱지에 지배 왕자 유미 테니 김계 총일 지발 빵다 림배 왕자 잡네 총배 락도 가발소 게리키 외제러 딱지에 지왕미 총배 더겹 주면서 김계키 체디 망다식 게리키 락도 가발나 주유시 십주 변기 무투 27급 디송 튼제 총라 주용 터진 체내 겐근러 급류격배 니츠 몽고 체괴나 네바르토 초용기 두표 공틴 체내 뉴부직지 체괴배 뒤추 등유 테나 장하이추 미마 십주 칸키 챔바망부 슈배 슝뮤라주 총도 공소 체내 슝뮤 총도터 챔바망다시기 주용 최고 나조 등유라 최고 망다러 뉴부직지 중유시 당도 제유 신진 챔바카기 디송 튼제 튼기 치베 킬레카네 중전에 더구 토담차 최부체디 튼제기 뷰체탄 친송 진디 딱제 말라주바 티미 디송 튼제기 더겸낭된러 십제 체네 겐근러 고글 마티바치규 도시주구바 숨네 챔바카 념글키 지도타 동도 지시주규 십주 챔바타 지디 챔바 신진 챔바서 팀로 낙다 챔바카 튠줄 강내 체디 고린 디시 되버타 냠슈 딱제 체디 디송 튠제 주무 종견러 동디 동슈 체로 동줄라 서베 르와 뒤엽시 광도 슈베 특주 대표 십주 챔베 최고와 유티 시슝내 터동 총슝 타 총련기 레튼바타 디규기 차게 토담바 총결 토담 고린버제 창매 디송 튼제 종겐기 니리 차죄러 토난체디 토바 유친 람신 공슈타 텐든치 괴베 르와 뎀베 티 디송 튼제 종겐기 디게 총일치규 고급 진용토 동토바 총무시 熊猫在这从头到最大区别最勇气吃得蛮大时他家团到头却心不他卡击落到前面银边江海区域地送团结冲着南北历史清源时甘肃地送团结铁骑提炸最没最勇气不去特别的甘肃通共科普讲给了东地东我他最勇气别七天吃最痛十九千遍这与昨天前不卡他本不认知起甘肃区隔离区七天送局他甘肃蒙元了送局七角少几天七天这边都是七个别位全甘肃通共科普讲别这边都是确定送局送局送你再去不他十九出国团结团结通过电笔特别单位甘肃通共科普讲给了那多扎给给就用它动地参与破业时没事这月千百卡给监管了科普律他国国普局王国去切得热他人不背他避免热了查个批业着他对内抗

동시 부자나 순나 시초베 게볼 나오슈규 응아지 시초와 다기 코베 슈르 게베 년도 수규 켈랑캬 타벤 게볼 슈규 류송하시 지주 게브나시 장한판 규근은 저기 저 링이 잡시 당부티니 내주디 켈기 달리아 림메베 균타 니부티니 규기 게보 에버르 흥기 뒤뒤 모추베 균충시 게부디 규담도 용제 튼튼지 시주드니 콜러 초이기미 랑우 쳔부용회 리디 쳔부이무 원장 크기 게포로 응응 강에 치미라 코베네 수티야 달을 수섬 야마시바 강미시 지갑 윤피 장한 펀키 무슬림 륜바 남기 괴키 튼디 다기 띵지 송회 라고 담부슈 시주 게브나시 다기 미프셀수 나마세코 땅에 발투 게보 이브상 흥기 잠도 주기 코니 슝심 타베 미시리 다토 게군타 오포 남라 조니 되버지 토누갸 콘증냠도 유바니 콘제취도 미상부자 유시바 티다기 니남라 박자 상부 용시 라르다 코부치 최도 송나 콘저리안 피엔시라 라바르투 게보 에버리 함갸 조 피니시 지주 장얼펜기 꾸미키 다니 남세 젠도 지주 게브나시 치다르갸 파게마치미기나 떼내미 치치송 장얼펜이 롤러징나 신도 치워지 중야 게베가니 도퍼메뉴비 치듭세 할피 동시 부잔토 게보 이베지 함기 살피규 담죽지마타 장얼펜타 마실은 님치기 게르숨 총비치스슈니 성덕기 부잔니 튀지 조강도 규시 텔리드 조강키 게보다니 유비 할피 메바 장얼펜 교대다 게보 이베지 함기 체면 남치휘야 더동 게고마 협치히 Tienzha Kobe Kumsi Ihi, Si Sung Nye, Kwang Sung Bu, Gise Gyu Dung Si Puran Ki Jam Tuk Gyu. Halifi, Zhang Ar Fan Mei Bar. Ngoliya, Nye Nam Yim Nye, Kwan Su Kang Chi Mi Seng Tup Ki Da Gui Bi, Kyu Gi Le Bar Dui Si, Ji Sung Mul, Go U Di Nye Yer Da Wen Cina, Dar Ki Dong Bu Qing Bu Si Yue Bu Tung Wan Tang, Zhang Ar Fan Mei Bar. Dar Dong Di Ting Nye Gi Khun Ha Di Bi Na, Nye Cui Nam Se Li Tong Du, Jiju Mur, Gebu Dongbu Di Toliya Ziji, Gikung Ta Niwe Gintab Shiga Toda Shunye, Kangbe Bugi Nechui Le Sibi Tsi, Kang San Ti Na, Garse Dawe Zidu Le Jambar Suibye, Na Shun Pomo Ni De Yuba To. Ti Jambu, Gebu Ibi Shiham Ya, Lagdu Changgar Shide Ni, Simbu Changra Tungwe Gipsu, Nyambu Shuyame Na Zhoha Pimi Du Jiju Ni, Nyanga Kenbu Tsi Di Tar De To. Simga Duzi Gangwe Changgar Di, Garse Dawe Zime Chiatu Bu, Simbe Changla Luyi Jokta Gui, Dajuluya City Jimhi Halve Ibishi Pangi Damshu di Sibana Tu Tsine Dadon Lipo di Jangar Fan Meba Kyoda Nigduke Shung Sim Takwe Giodi Dorduda Siju Halve Dam di Tubatan Jangar Fani Tunchi Jumadobar Yam Sen Tanji Dadon Gito Zine Dawitsi Nolundi Alita Janglisi Ladu Changar Sui Gabo Ibishi Hamji Kobe Miklam Tushar Kusimsu tani chikile ma dian yamdi xintu jaguar gyuni dongdi li pabdi Halife duntu dongba mechin chagwalu nidi Halife narsim Kyogide na Miti ngi taki posa nangdu Susik pebegi nam Lar Shunu zidu denba titabasi kogwe tongwa tongmahi Sisung Tietzi na Zhangar fani tangto nongdi Dammawe boba tangzhe ya Halife damdi tueba na simsu jiwe gyarinji xani mebar Gwambiki gi sumputi Takshashi Tidar jubatang Yang Halife Ngaja nam dongdien tu sije Koba cui chichu le shibar dawo Shisung Halife tang Zhangar fan ni Dar dongi yenge sibdu yibji Koba cui chichu le dawe cina Gebo evishi hamgi Damuki no Daki nyoji dongwe tundu Mingta nyanja chulu gyurso Nyoji duzi nyamdu Lushie min na zhuwa mipi shichu Zhangli si Jason ki De Rumu chita chik chung na Ngaja gawa a Si juba na Gebu ebershi hamki Dienle lang di so Cui di tuan ta Halife Zhang Arfan la Gyo de ta Ko kang tu chokhi na Zhang Arfan ki Tak si ma son Si ju Mui sam so ni Ebershi ham Pangchu si ku ne lim Halife si bar si vi cina Tini poja nang ki Karba Isa ha ki Rishi ima si Halife na si Pomuti, Rosile Ujua Masina, Dagi Kenzo Rejisin, Gengsin Tolia Guzi Sugita, Kedimu Lekbar Jusina, Kosumuya, Yangbar Chiguta, Kujibu Gengsin Tol Guzi Sugihin, Sichu, Zhang Arfanki,
군주키 포모디 루시야고 동 모토부쇼 지소하다 할피 그지치 텐지시주 바힌시티 양말 반나시 디다슈 듀니 기랑게 안주 성민 양주 쇠베시 와히 텐지 추더 편주 치로 용세비 로디 모토 토히 시주 할파니 장할 반기 담라 고 쳔부쇼 티츠나 장리시 에비시 함기라니 방출랑시 게디디 냠사다 대비고니 쉐무드웨 고츠 세무디 쉐향러 사무 자슈와타 고버카시베 냠차데메 쉐무츠시 루티다르실랑소 스모아 처스윈타 괴미 쯔웨지웨 냠탈러 키자 투니 닌지제라상 켄츠 우자 토치 경삼나 다니 키기 경유닉치라 다자 키기 셉라 뒤베나 두기 제바 차웨 괴미쇼 할리파니 포모티 루시 신도 냠시 충내메바 루냐부티 더부시 닥터바 토모히 시낭슈기미 도토 장안판기 꽝부기 꽝부타오모히나 지주바나 할리페 탁샤시 지수 할리파타 장안판 겔루니 다동 토니 마퍼베지 유잠신 동시 포장기 뒤돌라니 칸주 차이미 체베 거티 할리페 장안판 메바 다콘주사 포모티 루시 냠바조 시송 장안판나시 꽝부기 키콘주사 핌나 코바츠 파피 두진네디 추규마세 개보 이피시 함니 징난기 우기 교야 천이시 지주 할리페 장안판러 다 코바츠 오미시비시 치고베 교기 진네가 특시 된고 시송 테다 할리파타 장안판 겔루니 티고르 섬주 레부시 쳔베 규토 말레바 섬로 동시 테부스소나 장장도 레베 거블러 냐바게 부시 포장기 가세 호도 냐즈부터 태야 나르게 부처신러 동시 포장러 슈샤 제거 성신 구주 우제 토미조 중거 개보 입시 함러 가세지 페바 개보 티니 냐바남기 계절 인루 슈베 개보 레친 포장기 더주토 냐리 진야 치메 초베 가피제 튜티네 송제 동시 포장기니 더수 추기담 원경티니체모 냐바게보 컬루미 계체기 개고치유바통상 고기기라 미남 박인라네베거디 난트소제 냐츠베 고급 상부티시 아냠제 티마르 냐이코디 성덕기 포장시에갈 호드소니 냐츠베 터치바나 할리비에 코베 민네베 칼라미 장기 민베부티자 고우주네 다위츠는 할리파 통화탄 진난기 미스바 르부욕조 식시도다 그 어시 개우셔보지 달로 공수수 고우니 세쿠기 폼베 티덜미치 터질라 개벽가라 지미 독수다고 띠니모 힘베 라고 당워키 시주바나 할피 이달기나 그 냐렌치기는지 지 나와지 담디 퇴바타 냐바티 가웨 불롱유시 개직도 지베 나와리 퇴지 개벽가 신추낭토 냐기장부타 유잠소니 냐기템바다 차게나 뉴리저미 망부티비베 할리파니 조월 하과르 피베급 티게치미 클룸모 교기 르귀나 피지 지송 냐바게 베게 베카신 장기 르르큔베 마미 헨지기 크슈 르싱 팅에젠타 로균 숨잠지베 라튜 접시티 르니 피디 할리파 피와타 할리페갸 장기 쿨스웨 탈크기 라와티 피지 냐바게보 교티 크스 지송부타 르니 냐바게부 티체스슈 Tene rinpur ma songwa, nyaba gebe kyunbe toki sosi ki gebe gula mungne, dewe gama chungsin, gui jing toni si ki dokburi rishin chungsin, denge kyu ki kwe le si tinje mangbu jihin, jesung. Nyaba gebe nari, dak guen ki, kwe di kirangi sima tangin za, tongmar gu nyi zam yongsin be, tongmar gu nyi zam yongsin me, wengya nyi sha dun zam songbe ji le, kongbe si su cha je gyu me yong, si jueba na. Halifei zumshin, daki kwe tingzhi kyun khalasi, jisung. Nyaba gebu nashi, daki gebu qimbo nyingiwe damshi shu. Gebu, kyo la damji shi shi guyu ba shuji, zung. Nyaba gebu, gege gebu qimbo ki, nye zingi le di zi na qie guyu di rangli changpa mi, jiju. Halifei shenmu shu ni, kyo geje ma ma. Si sungpa tang, ti mur, nye si ku ni zhang ar fang dun du songwa na, kuen sambar, nyaba gebu ti rie nyaba chung ni jing nang chenpu me bar. Kalu mu, kyu ti yungwa chi hin, gyo bu chue song, halifu gisai na pep yubi, kong si na kyu chi gyu le ma di, ji ju. Zhang ar fang gitam di tuyab tang, halifu ni xie mu shuwa tang, zhang ar fang ni ta su ni lu do ni. Zi, da gebu mo hi nam, si ju. Halifu na shi,
kyodaki silu hin yang ko ngoma si ne gebu abishi ham ra shu ni da

0: 디 촉디 레알하고 싶도 와야 아마 계도
1: 오리이라
0: 디 NP 소마르벨
1: 라리
0: 되게 계도 비선 삼사 초유다 디다이 저유나
1: 디 디리샤이키나 팀 개베디
0: 다이 팀디 개베 다르 추제 나고 쇼베서 지금 해줘
1: 디 인지미지기나 도나나의 디리샤이키나 가까베나 로레야 답배샤시나
0: 뭐저 야 바베급을 다 도마 고조지 만족홀이 아직 버르바
1: 라리
0: 버디 좀바 가소레디 권유세기 단데 지게나 땅사죠와 디게데 베지 디 줄이게디 투메로 승비
1: 리 디
0: 디지 유세르벨라
1: 어 유세브레길라 다디 디르자길라 나조 어
0: 뭐저 촉촉촉촉 진예소 지기스 디
1: 디타니길라 껴체쇼 어디리길라 어 단데 그 디지 르구디 길라나 저 단데 다 딘데시 춘주시도 알 팀게베스 라고
0: 그렇죠
1: 다 주니게 팀겜다레 그도
0: 삼사 계양이 쇼메 저슴 예전 더고 디체비 봐
1: 나리
0: 코 르구랑기 단데 뉴세 리트지야기 단데 땅디 계도 좀 봐 코 라산 차차차 도마 봐
1: 나리 좀바 제두라
0: 코 라베소디 계도 교 과소레 코
1: 로랑리
0: 로랑지 계대부 쉬부도
1: 나리
0: 디페지 진짜 내 저 튼 씨비 이나기라
1: 돈 씹질이구나.
0: 딱 봐도 이제 지금 눈도사.
1: 잠자
0: 오 깨야 조지리야. 배지디 초음으로 성비. 간선나 피네 NN의 디스어 말겠라.
1: 나리.
0: 이거 지금 나고 쇼업에 서지.
1: 나리.
0: 지금 대다를 쇼지.
1: 헐. 디 디르자기나.
0: 뭐저 축 집도 이제 스트럭처 단지 소나리아 소디게 머틱베 서로 치겠어도와. 소딩메베 지금메벨. 축치.
1: 헐.
0: 니 제상 디 배지 곱 짐디 라베디 뜻디다르 추추 투메조 사체비
1: 디 결론주 디르샬 어 려양체 쇼치 결론주 답배샤선지 아 모르지 따단제 친체 양카카브다 디부루리아 다 카가간 샤주잖네 다지 모르숙 차브다 람산 팀 개베스 메벨
0: 레레레
1: 어디 경 침부시 기고 그리기나
0: 어제 카지 원든 저도
1: 디 디치 그리기나 다 모르 단르베 걸로코 고교제 요마라
0: 제제제라
1: 디신 카카브다 야메네 듄 조베급스 길란즈 디리 템기 듀제네 뇽부치기나 딕스 테즈 기억으리기나
0: 그
1: 카레스는 길란즈 탄데 주니게 텟 레하우스 주라
0: 제라
1: 그 로다 냠도선자 로디 소케드제네 탄데 길란즈 디 뉴저 감나 로리아 탄데
0: 다들이 멤로
1: 다들 말레비체 그 얘기 가운데 딜리 길란
0: 로디 세고
1: 로디 듄규간 리
0: 제제제라
1: 아 미기 어디 그도 디차도 오면 큰 쇼래 소디 거가리아 레몬도 산다는 좀 유도 감나로리아 소도 게니 저리나
0: 레세레세
1: 이 간에 거기 뒤에는 담이 월 다스테 오랄
0: 제제라
1: 다디 응한주 뒹규리샤 야메네 겹로르 제세시
0: 제제제
1: 다디 격다추 그도 숙제 됨데 고미게 담말레비다 아니 가나 카가들레도 전에 아니 컴티베스 체루리 다디 규릉부도 컴시 딘데 체면 데리기나 다디 아 배주 담당 다지 컴시
0: 견제스러치
1: 다들이 도움이구나.
0: 뭐 저저.
1: 그 줄이게 바디 비게 딱다 쇼틀림네 워데 담말이자 고교겸도 서지.
0: 저저저.
1: 다디 르츠 기론 칼리지 단지 다지 감직스나 로리아 차부차 로디게 차참바 담차스는 아니 신의 직고 쇼티 칼레리아 다지 듄규는 듄규 갑교가 개체 아니 칼레지클레나 아니 고디 컴데리 말이야.
0: 레세레세. 다잖아 네수디리 체베 거리야. 지 고난 치과디 존니르 도와줘라.
1: 라리기나.
0: 통마 랑고 메바제 비게치 가수레. 고규 마체 콜리야. 메바제 감지기 예윤치 샤제.
1: 라리.
0: 랑고가 트인야 중 로인야 로발.
1: 라리.
0: 이게 상모 큰뇽부 지피 랑고 나로고 트위제 상면을 바지 뇽부 시켜주죠.
1: 라리기나.
0: 디네 러구기 탄데 짐보가 따당스 봐야라.
1: 라리.
0: 제게 스그 봐라.
1: 라리.
0: 디 인지 민지 가래서 소나 짐바신도 대용한 얘기야.
1: 라디기나.
0: 디 곧 대다르 취제 참자 라고 쇼고 있으리샤.
1: 디 격타지.
0: 니네 가레스소나 랑고 듄규체 디네야 참자 홉더 갭쇼르마 갭시 갭고베 니즈요르바. 디제급레고 짐보디 파고 유티자바 디퍼티자바 듄니직친 암사마 갭게 엔데마 쳄시.
1: 라디.
0: 그리기리. 베나단데 디 단데 디네 가소레 디 소똥바 은즈마기라. 디네 짐신 짐시 알스마게야. 샤마도 호프다가 따짝스키도 곧 대부슈동아.
1: 라레이라.
0: 라구디가리아 응야디 대부 유네레 미게 랑고랑게 솔릭티치아 디가 다들랍서 레그메디 코 추주고르바.
1: 라레이라.
0: 레세레세.
1: 데디 단도 딘디슈레긴라. 기란 남규 모터 페이지 다음에 규름나. 모터다 미사 찌쿠찌캬네긴라.
0: 레세레세.
1: 도시 디슈레긴라. 모터리아 캬게시우는 쇼메종 다시. 니고야 되듯이. 다디 니고야 도치디 디리샤 기란도 담 남규직 다 아 모제 단다 디미 도 고게브라기라 착스 게브디즈네 감 망고와 지단네 카자 니슈나로레 나로로디게 반교디게 차찬 시디리 다디 코 카테오스는 나선다 어 디미 강디 고 도스타스 데브다 고 간에 단다 디셔리기나 디미 단다 냄새 단다 디셔네 다
0: Chetin
1: 야직 집으로 다 고자디야 제야디네면 야 디치리 뭐라 간래야 단다 스케스케 그리기나 놈 단다 놈 쇠야다 디싱 셔도다 나로디 나로레 지 로스리기나
0: 제제제
1: 당본 로치 다 니세베스치 디 찾아니세요 말이기나
0: 레스레스
1: 디네 기란즈 다 고추 지제 나로레 주제 디미 당본 니버스 숨부부디 게야리 당본이 야게도 전에 기란즈 디치리 안다 놈 야 tianye shwari, tereshwana yobang sanumdi, yaa shwanyendi, tereskeskibgari. Tene nyebidi gane gyebna kilanzu, tanda moche na log lo dike liri. Ani sumbidi gyebna shine lo baya yori.
0: O duksiri. Kurim shubji yubri.
1: Kurim jari.
0: Ta
1: tingsa mangcha shi kilanzu, tiri dual, gyakay shubni yichan chidung, kartu zugu nemje
0: gyakay.
1: Ta diine gilanzu, yaa kumshi sangbuchi chewina, jik mochali yaa pendoi chewina, yaa dindirisha gilanzu, yaa mochay nangloli yaa zuyuche, nyele yaa kaka chakdiri di manibiche gila.
0: Lese.
1: Kwe tanda loo baaya di, tingwa nyezishine na, anu morchazan loo shiligiri. Se loo le chasuna, anu shine anzu chakdiri ziyiche nimbi na, yaa kondu shuwe gilanga tanda so kiedu yuk tanda dishmewel. Kele yaa. Dindri chingmari, lo chachanas li digri.
0: Da chana, ale mige kakaagi gangben lemsa chimebe la. Tanda korkarwa, da korlo kakaaya, chiga na shacha sati. Jawsha sikirwa la. Di malim kongli ya,
1: di
0: shata chi chugo ganga chi ngondun chabu yindu zamba, nyan lo baya di lemsa che. Garcha chi nyi ji sha. Di jili ya si ne gangbe woga korka di lemje, anu ngoy su.
1: Lobaji,地米巴呀，就是吧。人家讲个，但是公共电视上面对上吧，地米全部工业忙不多。哪里？做个别个就临近这里呀，地区对。地区这块军政的，讲了他都可能说不能行。南国一年米大差钱吧，就了。哪里？别那个那做过，但你也个学，这块对上吧别，你能说没这顶过来块对，生意你这些对上吧，那不啥阿来米也打木头白说了，江西、浙江、宁夏说了，是吧？就了。哪里？红蓝的这通路啊。
0: 这个呢，阿拉米也拉不上大木头，你能行？南国里头个人也不是。哪里个呢？过天气皮个子，落得刚刚干，也是给不得对上班，生意也好不得南国对，后来来苦人交流是吧？哪里个呢？类似，今天前面呢，俺们出国了所有了是吧？这个呢，提醒提示啊，给那个东西，但没说明白，地面贵啊，那，高压说损水的个啦。
1: Lese. 감직 소스
0: 레슬레스
1: 잡으셔요

0: 실신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1: 주슈람포망나향딘자주슈자와인나체숑람토코링유체레게디미동와타코리신치조람미송와차라동네코리미동와코리동급심미와지체규니케강신도침부시투경안츠짐주직수일라송지슈네조람딘자타예럽주상라디네조람샤동용와체규게린체디
2: 点点点别追求口有几推梦头对鬼南爸爸哦那个阿妈他能不是戳戳亲在自信点做么事情差用给别想别想南爸爸给你吉林拿了参加几件咱们也想不起这块主给哦大大的
3: 쇼링이 모차눔 젤루
2: 모저당고 마리 역저 차로리 팅사 모저만 배가라 샤삭하고지도 퇴미눔 차라리 아 요쇼 틸레 낭바방이 지주랑고 대제죠
3: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메 개고 눈지다
2: 그러봐
3: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디 양세세 참음의 승비
2: 라와
3: 마세 고유의 바소소야 뉴시라 조사와
2: 라와
3: 나가 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3: 다치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나 바바
3: 야 나 엄마
4: 你先说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周大

Musam dinje ji xie jie mu tu me zin lang ga gan qiu bi na. Zhong zhe yin ni le ya wo ji min tu ri sim ge le. Ke ran ge tu dan nan ba kun tu ge zhen qi xue di da ge sin dinje ge nam ju jun gu ba. Di yin ni le ma ji na ya ji da sem na dian bo ni ya ji. Di man ce ke ran ke nie ne sem na li ya. Chi chi ya wo ji nan jie ge zhen qi si che sun tu ba. Dinje chong bi na. Ke ran li ya da me zin lang bu gan li ya kue jia da pa jin yun du ge. 답시 야고질 교주리스 제좀 보게 원주 나샬 기랑게 이내레 거진시 슈야디다 튜나미앙 시무일 장베이나 디내레 미지 맹아 답시 처리스 제 좀 보고 그런 게 순샬 먼저 이내레 중두네다 롭트진 베급리 이내레 딘제기 제두는 게 요마리라니 파미 이내레다 정이 부조리아야 그랬나 정이를 파르제다 제체두 그린치 쇼리스 제딘제 롭스웬나 요마리 이넬레다 딘제 그 두시지 총비나 기랑키 토용은 소연나리아다 아 그랬나 냠뇨야고 치차주야 딘제 그 그랬나 좀 보여 챙고이나샬 비차샤지 슈비나 시제 윤댕키 용스 주베 케베 이네리 다는 신키 케도 파베 준단 덴베 양키오 코난 중네 샤샤비 이네리 미질랑가 트리리아 네루 딘제 지 유베디 이네레 뇽도 모두자 야 정이기 미스디 촐라 주닝 이제 요리스체 손샤나 좀보고게 이내레 튀균에 다그랬나 딘제기 토삼지 기제 능일 자와상 뭐 가르체 이내레 다는 신키 네법상에 근데 제일 통대 유비내레 튀다나 부근도 끝인치 삼제 기랑게 그랬나 능이기 로도 디마냠바 무튜 미진랑갈이야 등균능규 증규 슈샤라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ngibar mi da ba xi yin be ngan zu tu dong ki lam long la yin di zheng ni nga ge tang king zhe ge jing su hu long wa che di ngibar tu king gong ki nam gyur tang zheng ni ki cha ju la chun zin nian bu qi xin tin zor ki san ba tor mi nian lue zi tang kui jia suo gen yan ki ru jin du tin zor ki san ba gong gu ku ge san bu xi ji qi qi xi na yang a wei ku yu tang 자자치웨네수워 네로티 심수 덴보르 자바체고 티마세 심수 체지 야부체네 투당 넘버군토 거진치 시 슈투바체고 투윤 링보르 로종라 지지탕 곰조 냠네 난켄시이나 피에지 정신아 유체라 거진 초외 곰시시 균참 소유니 원경 만주더부 팀제 냠네라 신토 위외나 ngibar tu zin shi ki rin yi la chin zor ki sim chung shi kitab la bong gu di ni mi tse me nga jin yi mu ngan zor chi du lop duy nang ke me lop che loma zor chi mi tu jin pa me gyang pe jir rang ki bu du la duy mi tu kang la shi na ti de bu du shi di xin tu ngu gi cho we nang nyam su nyong tu gen ni ni mu ga ma dar gun be yi 定色别西家人看到阳行开度拍别卷堂点样每次内陆得地地娘所用米图别人一起米子出了图逐渐雨提到了拆下了冲着托金年差也容给团困难最近有时期卷烟点别日时米子团米图送为必须忙不习惯米通冷心图不习惹 광도 슈베 치 개치웨 미지 내로티다 미망치웨 코뇽유 웬경 티다 릉니기 샤시 르보도 팀네 뇽도 톱겐양 뇽뇽지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에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시겔 쇼베 퓨리비나나 바탄 잠닝 사조카 쇼베 퓨겐웅팅 승기는게 공감사 나나온소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0: 那新街中华各处去，我听的来真去作用学看，但是那不行。我就托，明晚了，是不是就叫你？习近平党组长给自己连跟做引些个吧？别那不错，习近平党组长了训练讲的，团队配件动起，和他从他刚充电的个党委结束的，甚至不拉几。
1: 당연히
2: 섬주블라기
3: 没有了，那是，这是从昨天是。他啥做过了？啊，那今天他啥？他啥做过了？那是，他啥从天气天干做呢？你们天气老师来过？那就是。那个叫什么来着？是吧？他那老家从那马洋水装备车的那马，那个叫什么来着？那你这种这多住这个叫，叫什么？要啥子的怕想？要手机手机，手机手机接啊！今天老子先不得嘞。
2: 你们就是来吧？啊，对呢。好了。啊。那人家要买。打打的。他怎么能够属于属于？这样住给住给钱。打打的。问这人家找不着。我是南疆的。好了。打打的。他做了弟弟呢，就拿到，过去过年了啦的，几座人路三里六十岁的，人家对吧？赞助不到，对吧呢？我今天别接。六十。我们这庄子啦，你们家当别给的，几座人路三里六十岁出生了。六十。
3: 那给老汉那做呗，嗯，还是忙早的，什么东西也不收钱，三里六十家人家的，刚是几天呢？到如果接人家的，建筑，嗯，我那张呢也不多了，都可能是一三里做这些事情，那人都钱，第一年了，第二年了，那第二年做，估计过年了了，三里六十家的钱，他当然需要给三里做这的。
2: 弄错了啊！那这边人也每天吃不了几顿，当然学的啊。过去过年了，当然学的。完了，那是。但都吃过去过年了，当然学。今年就过年过什么，过些龙个对吧？他家说从俺们走这点的，这年过去过些，路基对吧？呢，没得都吃小龙大金，双节龙个对吧？是吧？他当当年讲那都全部是嘛的，啊，短节呢。
3: 西子我是来敲门的，到我这儿去，坚韧起来了，去，或者是呢，那边过去，过过的话不错，都见到就坚韧两个的，加上从刚的，你们都发出的，但弟弟俺最主要是第二星期来了，但爬木场是吧？但是我来了是的，但是我真就进来见了，见到阿东说的呢。
0: 남장 团内特级动员人重视特级动员各自言行团内将不应被内团的命令所打从他刚充电他刚地轨去当日部书记三十六个天空里这些的主干组军团那个是编织的配件动员盲水内层研究了规模动员有个人们看日中是不是说起的盲草起永不破裂用为内团盲大级注意不起大把头重罪团员的命令地轨去当员跟着团跟军操入人民团人工去克了昆顿这个预备
2: 建军区各自全部投入不是。那是。这几年人都在党员那修那这些，党员这个那的，陆中杰的，第十九都没送七百了。那的话就，哦，没上，交了六百几年的，党员对吧？陆中那的，郑州一两个年的，听说他，题目没有别的。
3: 심슈르 지엘 두세다 구조 구구도 바네잖아 수행이 변조 어 디츠다 김장이 되바 동고당 비라마 수지얼
1: 왔다
3: 또 메게 원장제 또 교회나야 좀 배선 주체 다 신주 나서디 디디네 전에 하장기 개체불실 또 세니 신주 나서기 내가디 개체불치다 섬리나 디네지 코스
1: 내가 다
3: 가지고 신주 때비나 진네 고유기 송교를 내걸 봐. 니네 장고를 변조 폐기에 돌쳐서 디디미 마시다 계급 진대면 너리 도세 숙첩이 할때 견주미 장이 나오간 저 재미하고 나도 저 장이 탑교이나 따뜻히 소세터는 소소터 그랬지
1: 아
3: 시지르 기타도 세 단데 왜 이게 삼로를 디야고요
1: 아
3: 단 농민은 로이기 만조이기 리슈치사 야고르체 다 졸리 어 뒤지 역시 대 신조 나스제디 됐어 지가 진짜 니비답 쉬네 이제 다 시비샤샤스지 더니 삼스스지 어디난다 만조 니슈라무 대베지제 두세다 니르제제 요 만조 만고투 미나치 두제다 신조 나스디 로츠 베즌제비
1: 구주고구네
3: 어 구주고구네 베게 예동게메 주메 구즈치 신조 나스리야가디 두세 단데제나
1: 나스자데 예마 단데디 수질레 공송송 단데 지 신자 어야 디디 신 반절베 예마 사지 동발 한절을 하나 자
3: 신나 따지 어 제기 제기 주기 주기 제서지 또 그렇게 들어발미 비네 샤네 제비는 노딜이야 그래서 제서지 대된 레기 삼레스 코체 대지 맴마샤지 지 먼저 보이네잖아 저 실전에서 야구제 그래서는 저버지 지차주에 배우지 도저히 딱 안 됨네 간기인 수치와
1: 아
3: 이제 더비에서티 나리기 티컬스나 삼리는 전 가버지
1: 신다
3: 베스타다는 이제 뭐니게 임을지 도저히 미토에 봐
1: 답산죠
3: 어 수습답셔요
1: 답답
3: 무슨 가지도 저 비행아 듣답 겨르다슨
0: 항상主义。
3: 소다 지금 미만도 없으네. 나도 젠담 통기체트에 체도 선물을 던지 내돈 죽로데. 저니게다 대사 치 치듯이 날 깨네 된지. 아직 모두 직 아래 모두 땅. 아 직종대 이게 모두 집중지와. 뒤에 넘어가서 루체. 다 치시즈 조선다. 다 정대 용기 미중이 주식 다 넘기네. 선물이 거기 제일. 이제 치제 공부도 했어. 시그제 도마다 미 내가 야그제요 저건다 베이는 저 소자이는 저 된소 간가 찍다 같이 더디는 처샤는 미자 가시지 니비 아우테스 아직 출로네 가시게 버주인데스 저 버주디 디디 역시잖아 먼저 롱제기 해배 버드자 어디 디체제 니동 게로도 안 먼저게 디 롱진에 버주 주장 치추 예비 대디나 차차는 건조 예동 죽로 지로 타고 죽이네 차차는 가지 죽로 원시의 어 소자딘 대체 어 가지 다디바 보주인 됐어 제 소소스이다 갈간 좀 기변조 변대지 오스템스 대디 예동 캐로 대차서는 대기 거기에다가 어 남기네 대바 먼저 니디 니보다 텐스 된제 어 계급기 비중기 신비나 최제니
1: 베이징 搞笑就。对对，实际上北京。

0: 망초기 강이 세치 디귀기 집에 상주타 추유르살주 미추로기 두릭레뉴 칸소 망초의 내튼 탁주 제유비 호다 종사강 총대 상한 디귀기 땅 지부 수지 삼주라라 망초 최 땡조 상부톱유
1: 땅은 지치게 땅이게 급디게 언뎀고디 지주지린디티 녀동겸의 이석지기 지능이비 생안의 재손 나도 지랑비 쉬울래 그네 대비니 령안조 앙당부디다 당한시디 내 친구 변조기 갑자기 졸르디 나 유골대야지 다 유고게 다 간스나 인종 스네라간가 다 비준 적으로 도체 와고 나도 좀 먼저 니지 제기 삼로도 도착제 안당부 구유력제제 다 단단에 차차는 건 저기지 미디 구유기 레가디 리주 중에 만제 다 미주 로스에 레가디 다 디카이스나 직 시슝기 비나마 저토부 도체 된셔 당한 직 장제 있는다 구유 있는다 미주 로스에 레디 있는다 된서 간다 레치 과거 체식이 난 리도알 나도 세탁 안 좋다는 디구이게 차차나 단녀동 이스적지 진다 디미체 중이다 적숨네 거주제 다 단다부터 놓세 미디 고유기 레데 약부 배원 한제 다 학과도 난진녀동 이스적시기 진데 디미체 집신에 단다부터 미주 로시 원래던데 진내 전은 언제 미다 주리 로가되야디 그리기 초에 전에 전은 장도 최딘다 과거 신도 최고 도체노 안줄라 간에 만난 게디 저질라야 미주 로시 위키레 덴비에기 돌 곰덴동치 도체체스 다 덤딜라 치 갸던 없이 탐다 나도 도체능스 다 디네가 있는다 간저게치 디구위인 랭강게 다 간신 심슈스넨라 레칭기 다 북섬즈디 간저 유골데네 베겐도스나 미주 로시 위키레가데 마시다 간저 시슝게 디림마샤나 생이베샤덴젠 소규 제직동 직바디레다 시중기 배샤 땡겨디 졸라마쇼에 쳇던 직당 살지질 양갸똥 먹어서 좀 섬젠 다다리 급직정 신기 당원적이 좀이다 간가 아니 수직지 제젠 미주로세 올려네 차찬 소자 종기 닌젤 두세 계선 다단다 띵엘 상견 좀 상전 전신 2년 전 코너스 피젠 다 미주로세 올려디 오늘 전에 야구 차셨어 대전주 조를 생각도 하는데 봐. 사제도 있고 뭐 싶어. 사제 공부치디. 나 미자 팀디니 개정 조직이 미주 로스에게 달래던데 배고디. 응 오늘 전에 간이 신도 접을 수도 있잖아. 나 뒤에 강을 양한 저기 즉 디고인 행간게 다 저간에 접서 접스는다. 나도 제절엔 접스는다. 나 멍실도 두째 띵전. 단단에 차선다. 김두윤이 기정이게 미주 로스에 올려던데 나 로타인 딘젤 두째 꼈음바. 다 단단에 차선 슈구이게 미장 니슈 생이 작성지면도 강가 두째 리트브신데. 다 대랑 안에 두째 다 디노 차선에 망조이 즉 땡조도 무슨 숙제도 챘는기 다 강가게 안지디 구이 랭강 우지 강가게 클래식 겹스세 다 두체니 땡조를 하는 게
0: 뿐나나 봤어 단다 하강 디구치 무티 실림 단자족라 흉는 겸네 퇴내 다르신 개베 토 네기 레르 준비 탄점기 디기 총대시 준타 주민인버지
1: 다 마세베 차산다 안조 예동이 스테기게 진행이 비생을 지린디 전에 자산다 먼저기 아 라간디고 이게 된게 전비기 지리는 자산인지 즉 벤주기 멋있어 그게 여서 두세노 어디 내려가는 저희 남유가분이 위내라 아 대반에 파서 예제 가서 멋있을 두세 전지를 제제 더 단단의 자산지 된자 균으로 먼저 제교스네 그 동자 두세 예데 더직 달론의 발차선이 예동이 생네 종주기다 년디 변주 용궁지 전 칠로네 두에 결지 주자도 셰 주스마 스마치 두체다 멍실지 야골 차데 다 두차용데 더 랭이기 랭이레 지 이만지 서스본 다 예동이 서지로기 진능 니비 생안에 단도적이 폐결 대비나 문에 전에 먼저기 폐결이 시진핑랑 송범은 시 포경답이기 폐결랑 갈 주기와 본다 비제 토이 폐결 도선 러시아 협선다 러니네 전에 가서 체불 도선노 나지기 파츠도티 망전에 차선에리 수 대비기 넘겨도 바 대비네리 당한 전례가 중재를 텐샤선 정시 다가가 팔이 좀시시다 줄렌 좀시시 도전에 답변주 갑자기 낸다 망조기 소위 주제에 낸다 강갈다 내가도 무슨 남농 종교 다 된소 강가 지내 재능한 저기 우인이 우지 저기 배진 잡던 직직 긴지 잡아 지구 잡아 또 참다 아 내 니데네 차잖아 또 막

조용기 천남 주신의 깨진 강한들 하강디 어 비제 토이기 베게 돌두센 규규버티 동원 세대 그렇지 그러니에도 제셈난 삼당민다 가브르스트센 놀 다다 능은지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수제는 딩원라 대민이 숨질 매발 다 두전정 안에 긴다면서 갑자기 시험인들 대디네 조르디 안저 이게 샤오강게 강부디 개비 제일 다 미강게 강비 비제르디 야불 차 두전 지도다 강바 동바 샤샤단 가지 자찬데 지금 삼릉 인구에서 저지다 된저 아이고 이게 지서 된저 지샤브들이 주빈에 설지 예진이 숨 지샤나 이 변주기 내부식 접템골 다지 당분의 젠다 김전 정관이 유교된 적이 대변 주기 변제 중교된서 말 망조를 시어주 당하는 적이 엠정이 대대발을 두세니 지금 정관서를 국민이 숨소도나 변제 비계를 숙직을 두세니 용바 다른 이소스 대해 당분의 젠다 지금 예간직 다 클라스에서 도와 책임 전부를 쉬운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를 변제 팀 만들었지 로스 망겨 대마 세베게 지금 만주게데바 잔한공가 디바이견은 만주 내동기 저체디 된솔 데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이골로 바운 이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체 빈데 숙체 노스체 달 하바도 간지 정 이고지게 예동이 정일로 도체 템바 주츠 도체된 이내 림신다 노다만데 템바 주츠 제무츠 도체니 또 거기 이고긴 남단치 노골 어디게다 곰시지와미 바위는라 아미는라 부위는라 근데 제 강가 장절의 단어 체비에도 디나르디 김전정가 세네리 마샤메 교수를 참부를 수도관 더 넘기냐 김전한 장절의 된소 단어 체비면 김전정가 세미니 그런 머신에 장절 곰시디 비네 메디 지금 주발에 나오기 메 교수를 지 도시 엄마를 나도 세 넘기 장절 야가다 된소 뭘 피 디디 시골 컨트롤 베디에 설제 그리그리 두젠 김전정 가다 나네 제나 숨지 섭게스 샤데 디네 김전정 간기 거의 남장 체스티 민교 저디 설든데 소수 강리엔 세교인데 전주가 그 돈제나 시지 시고 주시 디디 나네 차전다 망고지 기상 용디야 샘드레지도 걸 다 지금 드리버스 더 개인이라 이티 티드마 달 하고도 간서 나가네 저선 제 맛이 준진이 강보디 제한적보다 비제하고도 제한 겹샤고도 단 드리버스이 망불리 권 다 딩상변 주 비게 숙접 친대와 다 미래 이게 뭐지 마당스 바간 야 미지 미니아스이네 멀지샤스 매겨서지 어딘 레기 간이든데 간이 사브지도 제 차용도 된저 돈에 차셔니 지기 요구주 봐 책잡에 위인 랭간 봐 아직 정미만 시중 봐 된저는 안 듣다고 또 제서 삼자를 두제 능규 아직 지로도 반에 차셔는 즉 소기 모두 셔서 거든데 소에 와미 된저네 차찬 지로도 반 즉 베게 치위기 정도 정도에 있는 즉 소기다 나가 예시기 어디에 간가 모두 셔서 사용도 갈 다워딘 레기 지기 최시딘레 딩로난 세르오시 다딘 지도네 차샤네 지금 망조기 첨딘 타드바 바군지 지금 주부스도 갸에서도바 두첸마나 파수 강갈 지금 라냔조 상설제 도홍 건조 망티네 생이 결의자디 망리와 다조디 결의 제괴디 간스 닐린다 넘규로 된지 야부제 된 앙당부 장르 다지 닐린나네 차샤네 레디 보유기다지 경고인들의
kambu yore, kushu yore, dati wane kar tengdu ne chokze kadwa chik chen. Ale kundru inge shene ma shene, shede shede saha chen, chik rangman bukumi. Da chik shokpa ne cha shane le chik, ngan zoi pochu ne wa, da chik maa inen ra, chule inen ra, kangami, chilo yi ki chomra ne inge gyota chen, ngan zoi di bize.

먹지 침 쪼개 된다디 깨추 나러나 두스게 되시브리스 먹지 침 쏘게 랑게 공매 두피라서 봐 기제 진제 된다디 티드비나 나리 탁쇼 진주 용거지 두스게 되시드 잠바 송장게 먹지 침 기라 계사 배사소나 괜찮마 나 송장 간리야 요나는 지기지 두스게 되시브리스 먹지 침 쏘게 군진 디게기 남남 지지기 남바디 톤드 잠바 아니 칸도 현다 지문의 제제 케만인 감이 좀 버리스 숭장게 아니 토토도 좀 최장게하제 토체나 신 슈브리스 데네 먹지 침을 티 용격이 구고르기 구로 창마 야차도 잠바 코마가 나로네 메법 야같이 남니 아르도 좀 샤니 먹지 침을 체베르 주제 수연 진리야 줄 주브리스 송장단 오윤 군인이겐 전일이야 주브리스 셰든다 셰바 양슝 시쇼 디제게 구송 작분리야 주브리스 콘마 창매 추브게모 간리야 응문도 쟁기 깨라끼니 겐젠다 다르베 땅니 쳬제다 공매 두부 쳬제 세게 드부단교 긍슈 디제키 화룽다 슈닝 주통 리잉 디제게 구고멈 시리야 주 주우당 전다 양슝 디제게 먹지 침무 네 코르젤이야 더 창세기 닐레슈니 데브리스 징밍다 호연조니게 뽕루지치 링충다 영지쿠니니게 뽕루지치니 랑가카니레 고여제 급업근네줄라 시베네 카톤 링규체브리스 우수니엘이야 높조지 개고올이야 구데니 다고보다가 제고베야기 주도제브리스 다 콘주 창마 리딩 카손네 튼니 화저기 조종바 쇼게 레마제 제제 주갈레다가 주간 때니 샤르갸 누브릴 하간리아 심브리스 따이숭게 녜리아 진디 라간리아 다탄잔 라간기 겐키녜다 레네라숙베 주가야 수가요니 메도다 쳔미 도다 겐젠 라숙베 스반 디그주 디간리아 공메 두부 뻬쇼나로리아 루제 라간기 라여디게게 뿡베간리 켄니 세그 드부탄조기 긍슈 네 랑가가 네티니 늘 주고요레스 하강게 옌킨에게 먹지침무 젠제 슈두 잠바 우슈주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랑가가니야 먹지침모야 뉴시포제 구수 대범민도 제산 격잠치 교츠키시다 두스크 대시에브레스 격잠 조두 잠바 예윤기 미디제게 먹지침문 격잠 나로알이야 찬진 슈제 샤르갸 누브릴 하강기 다 피우스 슈세 강변 나로알이야 침브레스 디넨 드니 우슈주게 하강기 긴구로와야 아니 먹지심 초임비나 공매 가능성 제제 독부다 세게 드부단교기 긍슈남제 박조리아 최분부가 펩지레들레 좋은디 뿌리게 능중 계수 제제 핍소야 마자베 김제 카리나 두스게 제드 잠바 하강기 옌킨에게 렌킨이 단자자 단다 조조용이 두스게 렌게부다가 조스슝기 녀리아 조종바 로버치 단교 디게 레자 두든지 티 찬다 신도라서 보겠니 먹지 치면 제가 연버리스 먹지 치면 준교기 코마디 치 넘버디게 먹지 못마다 잡지 여르데 깨치셔다 맛이 자 지금 나즈 포웨 그 제제 녀디가리 녀제리 녀네 데르주요레스 조종베 레로게 뜨두잠바 겐젠다 고더 삽징 요제 창물로 공매 포단에 선교 손장 이마집 균지 여마리스 드니게 양조 만조 제제 간라 공슈 제베네 쿠 팅문이 제서도 잠바 조종베 레로디 돕갸게 샴 티네 먹지치무 경제 슈르주리스 먹지치무 주문디게 아니 누구 줍들 제마도 지 칸에 가르시 유메 아니 콘조 원에 구기 여마리스 우용게 조종베 레로와 소순 둘 깨단 가르시 여레스나 먹지치무 공매 구차르기 룬친시 공매 가능신 제제 람타 레와르 동작 공인 만진바 네 춘뷰난가 쟁아 뵙지지 뜻마야 부지리야 랑가간리야 뉴시포제 단다야고 자기 주민도 좋은디 시슌기 뮤리디게게 다른 구사래야 수어슈가 마연바 가르래 두스크대 지기 만두베 계자 돈넨 부지지 시두잠바 조종베 레로가 가르시게 열었으나 늘 인격 좋네 디니엘이야 다제니 이기 조스텔레 데르케스 달레마 준자 핍소야 잠모도 골리야 먹지침 라간리야 페사샤 마잔다리
pipsoya zo jungpa kungwa ma

0: 品种龙青年轻脸孔，配给龙青年，他的龙青绿起来真舒服。
1: 红个列在那，哎，跟对个早儿，二零七年你把家七个以上对半丢入西松白，搞了呀，成为二零七余趟这些你把教育所说抗移民搞了呀，那我这实在说不赢。列在地那了呀，哎，没条件跟对写不来，讲说跟对个车子团结救助搞了呀，那我这说的有，跟对个车讲样送不，跟对个团结把救助写白搞了呀，那走早上我是什么能行？根据王都你谈，他个能行个，对不起个，团结把救助了呀，我们这些能个的。现在早上我是点么提的，这个洗钱呢，团结救助搞了呀，那我这拉呱唧需要个七十元。唐宝，干了就不写吧。第一个给干了就不写呗，准备干一年的，没准备干一年的。地里设备建就好了，看把咱们给新再建咱们银巴的呀，那文字堂这些弄个的，建了就会往个设备地了呀，那其他的他南水湾的设备呢，准备建堂，没准备建些其他的南水泥了呀，一年这些七八的，他的电压设备。准备建一年的，每天备建一年的，过了呀一呢，开往那么一个广播室当堂，这些军党全部没几把，要么那黑把约不起来。你要空了呀，许呗，开往那么一我天天这一呢，谁都写我的，你那这的人就听着那写我的。可能那么一个咱们就难了呀，他的电写呗，准备建设的当，每天备建设呗，文件堂这些能当妥了呀，全部没几把的。然后那谁就肯定说我的白事呢乔瓦堂开局说康荣电白请我去全部设计就够了跟着给拆康熙了文津堂文津七五个月白拆呢这些灾难我的再不得去呢乔瓦堂开局说康荣电白请我去全部设计就够了跟着给拆进了文津这些七五个月送南国的大意那样，工商工研个公布了呀？那今天宋部长准备去年十几度都有进，七八七这把七八进了。可怜我之前这些吃过的宋部长，咸阳北局里啊，肯定下南部的办事呢。北阳巴拉一江托，这把都不再难，完全不行了呀！我之这些再把这。空了那么你个天天地拖了呀到我这个妈妈要么那文字弄路这个没用吧这是一点他的爹呀是呗这些文字七百九十难了哪在七百呢虽都广播能行这些他文字钱呢要不都送给今天看的是呢空了鬼上空间给吞吞把这个下界白羊巴拉一羊叉这把都不下不赢呢下面见到个车对吧吞点把主管那个不来压抑呢其他个男生偏住对吧是吧对不男生今天那个人车长空个松白白羊巴拉一羊叉这把都不谈我都对吧个不来群外偏住对吧是吧对不大家开始呢吞点当个那把赢来的看设计几点呢？这不有把通胀对居民外切多，即使都被广播堂，让那开把牌子给用手开连白，吃完名堂，开就点么名说，我就全把三万九万的呢，那行了，我们经常这些全国热送呗，广播能行。我的钱不呢？我这趟这些钱呢？你来呀？那立即忙过月把通着他的做这些都别管我能行这些数字月，而且呢，其他个男生谈不对，见我都你写不来，其他个男生谈不对，准备见了就不是，准备见的肯定就是客户认识呢，乔瓦一年的，大概能乔瓦明天的。大家能先给开局说点呗，明天的，再说准备设计都给我点呗，讲杨。昂宋部康荣系列呀那文件这些钱呢另外差月吧的空都送都不能行顶着几个口口的事变成差下乐将乐谢将谢错将错 제바 더보 베디게가 가르 세워 제바도 베스나 차왕어지 툼바 세지도 교와데 덴바르 와라 양아도 베신다딘데 샤빈나 베나 제장 제 녜양 녜 마양 마 토앙 토시바 더보 디디디 그 상만 가르스나 케중어지 툼바 세지도 교와 샤다르 와라 태진 슈버 능신 차와탕 케주소 덴베 민탕 치소 툼바 세지도 교와 덴베 데네 양양 숨 강웅실의 문제 최고 레스에게 중전탕 내가 양 텔레투버데 디나가도 견디 그 전주 죽도 시에바 레 연기왕도 니 시에바 대낭네 당보 투메 견라 죽버데 예 니바 미툰베 견라 죽바 미툰베 견라 죽버 시에바 태양 다 컨데지로 코고와르스나 차와탕 캐주소 덴베 민탕 치소 어지 미툰 세월 집에 견디 그 최강실의 저버 인스 슈나디고아레 베나 뚜짱초 럭짱 마신 제짱 머체 공두샤베 베디다 상마카데스나 차왕어지 미툰 세월 주고 티샤다르 와라 양아도 베차샤베 있나 카짬 양 셈바두 남바 레짱 쥐람예 최고 레짱 슈주예 시베 베디리니 상마 캐주덴베 미 뭐지 미친 세월 주고 시작하다 말아.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센규루 냠자리 전슈주인 텐디 센규루 기난된조원이
2: 콜라시비 로조기 도표 직지체디 보스리기 급기 냠레 럼부 사바라 교구 소시바디 주시 시진핑 야카르도 편에 보스리기 급기 구지베 제종 텐접게 바라 주베 제국하 리주신베 골타
1: 롱아젠기 철교 중앙베링 랑게기 대당 원주 콤베 탑주 락렌다르데 부자르기 앞교로 집에 고유상부 되기 고로
2: 当我这边登住了，贴近俄罗斯拉长推送的，加在团团成就我拍我谈，一定会变起天空体位忙我军队设备开工所具备过日。
1: 伊人去霍尔木兹出个各种切新白马赛，人类土堂村镇开工所内有解决白过的索引。
2: 下面听听孙军去南屯徐镇南先生呢。
1: 第个来工人被问清楚，当我国别在中年呢，在中苏宁拍的，结合建筑系习近平连续打了。 加拉图博斯的阶级国际别建筑厅交接把它修把它配备。他定给怎么着呢？龙安镇的七个中央别国主楼，可能是被合作阶级了区别，亲自给拆除开建设级别，博斯的亲笔念了给部队空白了你知道，可能是被合作念镇啊，让都让别去把它固定东西了，特别给推进点有。第二十八个修别推运，就做你说这批呀，没新别推进呢。 主席习近平接过卡就这么了修过的，博士的阶级国际把它念不通，空白的取经联系，念来给六十八念不通，差过能有了，加个的总理目的的，前面顶上难的，中国的加个的职位，卡不着，点给难有。阶级技能给领教的，再对土国的参与进，博士的阶级空白的出席的密托，我准念来了规定的，充满人路他用，可能是被军用推过长途动物。 可能是被军用推过长途动物，可能是被人心给震动了，可得交不接，且的可能是被合作的土木文字，我这边解决切不得。博士的阶级修的点被深入教育被文字教育。中国党加个的阶级内部国这边，老宋对嘛的，从你突然那么的，提了十公点零的，全用了铁皮的，突然开起不等于。他等级怎么的？我这边的来去切不得，你那点了开吧，中间配送操心，特别人心给没在宋文教的重要。 今年博士的年龄比平常也切入冬季，国一考验他年龄年纪比博士的年度今年之我，博士的阶级不拉，恰巧用的烹饪忙完年龄准备出的，明天从别可能是被合作的入道的汤不的，空白中心被阶级把了年龄级别低过按汤包的考虑。罗局的各组设施的配套。 可能是被合作阶级给卡在国土的事故端头。主席习近平去，博士的阶级那么呢？三段空白了国的动员东林巴的，西的电影松江的东林巴，西北平均解析的增巴了国的动员东林巴，可能是被军用工具推上的动员东林巴在切割西端呢。博士的年龄了，那里让陆军的跟着卡在说巴的，短距离卡不着西端南有。 东林把七个协议，博士的年龄的特殊一年，投入党外的。博士的阶级，年龄啊，让都不让别去办，确实没得一切切入党员。上路了，博士的阶级，中国老西部的数据也没得，中国哪里啊？主席阶级的两根基部的考虑就是，朝鲜阶级的国这一，博士南苏空白的多皮的东西，中国东北七百刚才女把的，才对顶着那么的。主席习近平给东北对主开进了兄弟伙的南西。 中国上路国这边建筑厅就古巴也不你觉得看不到哪有，你呢？可能是被合作了团结的结局。他等建筑能人，主席习近平给可能是被合作的都票切入东区的，对住开进西端没得。团结后，阶级群众松动起来，阶级集中的阶级直属镇江啊，绝对别给人切去不得。充满人路的他就全部认定的，你们这叫做王炸的女吧，松江切去吧。 民望电话这边空白的三路他用写的，你们这叫做移动松江路军队空白的出任团结协作的规定当局吧。那当这呢，电价就用了规定当的，随军的随军民变电价的机构了，屯门托卡的交给把这些人。 Duzu Kejin Tidaki, Tura Kongbegi Lubgun the Dundi, Meriki Yartungi Pejo Chimbu Kondo Chubata Chibata, Kolashibul Hojo Yigupki, Tumungi Jigu the Dundi, Kolashibul Hojo Yigupki, Geji Chadun Chu Tumbe, Shuginda, Damsia Wanja Chiru Dongji, Jugu Chube, Tablam Kodunan Yu. Regular Sarbe Tenze Sajida, Tunle Pujur Tor, Chigdu Chedi, Rosi Shijin Pinki, Chungu Rutajim Batunavata, Nguyen Yamleki Chedabang, Kebranangwe, Gigup Kaki, Gosu Chimbu Tobu. Geji Lingjogi, Chunguni, Midup Jingu Gigup Chimbu Shi Yimbe Nguyen, Chengzilla Dimbe, Zengip Tunyere Mejibata, Lagzella Dimbe, Gagdom Mejibata, Mundun Lagze Tini, Gibe Tunze Gurdup Chedi, Chungyogi Mundun Jelam Tor.
0: 콤베조신베 계급라 고급 중기 유배 중국의 미수 유배 로쇼다 나무와 심나창외 지원은배 군진체유 숨니 중국당 개가르기 집어라 니지체바 조시시진핑기 종립모디다 라리안 초니기 진존나와테레 계지지조기 용격기 도구를 톱유 계급니비 구지배 톱주 니지보 중국당 개가르기 집어대 림심 편미 장소를 류발해 주어바다 라리안 독둔치바네 라리안 콤베 림바르총유
1: 主席习近平党总理目的中国党改革的改革民主特区人心的普遍人心卡住人心阶级内端铁卡西尼米的丁色别公家的别的南位西端开进行穷万里中国的改革的你弱的解决的一把是改革民主国际别孔北及国长七岁铁托极端南位的早着别的的你别人们来了凶人家吧改革民主这位盲队的盲西连锁动画阶级文字级端穷于
0: 全日本七十几亿钱，俺们七十多万的，给他的最是他最为咱们钱的，谈咱们是个土地学家用完了，土木土松用钱就没端穷有。全日本八十几亿八十的几个比主席几个比艰苦了吧？解决钱的，俺们这解错的，上海俺们来制作，几个秘书错不说，充满中心呐，热来他们这钱的，过了是比好几年来了，贵的动物的，怎么的忙接了贵的动物，生生七万怎么的退出？
1: 电宁的亚吞及独秀车就一码事。主席习近平给推动党上海人们来制作的博士的充满五座能对马的兄弟充满人路及送着差不差不得的有个的你的没变那当了吞及人们来及云南进不得中国的怎么能合作及输送弱日的拉这顿局起别损人们特别流程有
2: 第一个来过那边为内区 也是直接看孙女的兄弟看起，在出现人，罗安生也吃过专业别决定作为孙女的用着，从头入谈人不操心。这又跟苦了别我这些不的行呢？罗安生也吃过专业别人，人家去，第一趟饿了就别空别特聚了的了些的，出过计划了，解决了些别苦有生不，俺们别对的，第一趟去中国作用了，他就人心去批评团结了，规定东西不是。
3: 明儿，人家去，咱们定的细菌切七十几，免去十区麻辣作业。借用书，免去春天来空气，加的就下雨不谈，加着工具引起对忙，干嘛专业难，他你学习免去十区设计所列土地学。结合春天的谈，有两看起，主任选拔，郭艳红去。龙安镇给参观专业别人，人家去总谈去。
2: 西林免去这些去考究建立了兄弟级的人民免去谈，是不是军队人心的规定要素当地？经济国长内免去七九天，原本呢六百七十五，毕业东就已经写送一把是。国营红旗免去春天天空规制六点七八天，西林给天天参加组织些的军统内谈，天忙完那些免去去出席谈，地堂妥当六百七十多块。
3: 俺村人不那边面看他，总人边面看了，也不着钱的先看他，看不出大用，钱也先看，眼光熟悉，叠加面具所提，是不是偏见忽大当的，是不是先吃手就先先送一把谁？杰克春天地摊，我有点看起，这一趟用给部里拼命谈，前边地摊是不是团结解决了军团俺各地当我谈，目标叠加给你查查差不多当的，你当送出了那个。 我了，周末七在，这就在中年拍了马路动画谈。中国满家的七在，也是松坦城中阿面马路动画行不是？铁蛋七几多？今年参加给面具学术课程结束，目前七路动画行。结合春天的谈，我连接主任李海朝喜。明儿的借用书，日本尼巴谈，顺便迅速敲定面看场面。今年参加给面具学术课程图巴谈，第二个春天学术的那谈，相中春天看，也在工作期间，今年参加给面具学术课程结束的月结送一把是。李海朝喜。 他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디네 다 샹총기 최딘캉 참매 진의 생각이 면주 섭수 코들 지도 제양 일본이부 다 순배 맹캉해 진의 생각이 멤버 거주바 담디 샹총 최딘캉 다 디구 최딘 섭수 디네 럭터 제바는 것도 다 단다 개용 수미 송도 야라 좀 담심바 다 람수 티리 안수 통도 유린 균교 체구 시송 유바시
1: 디글레 군의 비빈니 주 다워고베츠의 줍신인 중국 미망 유관기 협자 체배 정실에 응원받아 단계 직무제 진보로 녹등아 팔아받아 지조지 멍위도 지지 차진 속부 균종 톱대 변조 땜병아 팔아받아 뷰두 공배도 주로 회삼기 응로다 무제 코요 중유 다워제배 단주도 협제 응로로 아무니기 학장 고로 통주로 치숨경급 중아주다 개동 야심바테 퇴총불에 가지 뛴다 청중아 팔아받아 지조지 멍위도 지지 시균기 속보로 고로 통주로 치 십지 촉주를 입시다. 개동승유 대낭 의제 변조라 당후에 미마쇼고르 경유비 사장 고르 통주로 친이게 된주 통계에다 촉동 숨기심부터 퇴송불에 계정아 팔아와 미마쇼고르 경유비용카게 사장 고르 통주로 친이게 계주래 계대 이등의병기 주비자 균등아 렉수친바 천재당 의제 박민 의제 금병 의제 갠수용 의제 청진 의제제 개공침봉의 의병창례 니기 파르제대 모두 균형 토받다 파르제기 의병카기나 송외 도르제 계제 둔주 연파라 토르침바 이둔 의병기 퉁공 대배 망와 천재사되다 방미지교로서 균류 사르베 개공술립유 시양 다와제바라 길에기 사도당외 의병기 찬용기제대 계제 숨례 중마와 유진 대로공매 퇴송발에 계제내 레고다 청중니점 마바다 외변기 기재대 로규기 추재 마슈수 내유
3: 디글레 군의 비외내수 예차라 예시 지접한 순례 팀키 킬레딘 중키 우 7년가외 내든 최종 체주로 순례적규 제유래 중거키 다도 빠진타 캡자 제바타 킬레딘 중키 우 7년가외 고긴소타 간년 림미디 레리기 진유 동주 직수 투장도 동규 멍시 제신 킬레치데기 동주 체주를 더규 토담 체주로 순례적규 티 존내토 제파 우마르 민비 동주 요체 천대왕 토담 체주 티 대규로 제파 멍위 규제기 편제 치료 동화타 멍위 도지기 대교로 제주티 대교로 제체디 초두 지덥 제바타 대신 튼주롱아 숙둠바 제체디 시브제 제덥 민용화식 등이 바시 솔레타 체진진부히 부장선파 크지신키 다튜나 초시 시브제 제덥 카주 등유 서규카타 제유디젠카키 레튠兄弟타 콩워 님규르 兄弟겹디 겐지 댄도 당태 균튜아 규디 동화타 티듀인 요산탄 팀진 겐지 제주 님진 타중 첸테 겔레딘 중키 우 7년가회 내듄 큐윤네 리소 주주로 구디 당디 겔레 치진 숨키 냠제 피게타 니베 냠제 키 구유 상부도 그시 송두바시 케지신키 진에 레리기 징우주베 직수 투산도 동크 레리이네 루둔키 징우주베 투가 카세스디 네딘키레키 닌총주신 응마르주베 케네 응라라린다주로 구디동급바된휴 니니 키레치레키 동주사주를 더구치수치로동크 가주네 징우주주 투가 링도동회 키레치레라 냠제토 카제주미타 주지세주타 젠주예레자 컹중도주베 키레치레라 주미 젠주라 오구치베 팀지내부체주제된휴 숨내 무마르 민비 동주 유체 천대왕 토담 차회 로듀 진이기 레고 천대왕 토담 체디 로듀 진이기 무주 규카 징슈 다와 주파라 동도 동괴 바등휴 시내 멍위 규치기 편제타 멍위 두치기 잡주르 지슈 시르 동괴 시송 주바시 중국 민망 무카 무제 총자시 시장 曹元元기 무카 파르기 총자르 분진 진비 시킨 킬레라 안수 주괴베 金卫旗切金切战协局的兄弟家巴坦 经过运动的当晚谈经过推荐通的当晚偏正我社团部团片起来谈了分钱准备所及的蒙古独立的特别中秋谈提到七夕图按照克雷进村了蒙古独立的甲表的起诉俺为切入当地盲人的谈公平克雷冲着谈其冲着皮夹动法的我在甲表的起别切断差距比较行些送于不是
1: 克雷珍村起我前将给那段年轻学的外企熊空军的德国托单部连起点三年级熊空克雷起让我的东追车去云吞安前天多动画的规地谈熊空克雷起美国女巴顿北车的克雷珍村给蒙古的干内冲多动画的不够我给立即比较行些送于不是第二个来过年被被人出到我国别车就年纪出最足迹谈格拉玛军阿怎么了 中国出行措吧青岛北海出行苏军参与公司解控其苏军出行时出个了严肃七百人没晓得明年是怎样进那么多晓得吧明年了美军破译直接说起习近平的组长开进去公布六大团结年年前夕总理李强说中央给国际陆军的全国组长给浪迹写了送结果的这有接近沉睡电笔写了送呢给是直接看起 山东青岛也中国出行措吧青岛北海出行苏军参与公司古北九年级美军出勤及团建帖当届期间及促进组织的车主托单部内车帖亲职部的苏联的七镇监部基地部针对监政部给自己的官熊共军的德国托单部委员连干监用积极搜索结合美孙若局局接的山东行政密码是凶所只有确定那修的团建帖

0: 딱지에 치고 초유. 계시지급 관계 퇴진 딱지에 초중기 최주신 연기 지로 창중 주소 팀 당부대 공조 제유. 계시지급 관 퇴진 딱지에 초중기 초조 계시지급 관 댄자 퇴기 오윤행과 흉례 관계 주린 쉰바 최주급 토담부 부장 쉰바 송연민키 최조 조종 난데 딱지에 태기 꾸지 대접 당왔다 레게 랑자 되나유. 최소 마조 배공 조슈 로든츠 금링아 야르시행데 퇴진추 기남도 쇼르겔라 냥의 스무슈유. 최소토 퇴진라 딱지에 지급 지접수지 시진핑 급등케 진기 공받다 당주양다 게스 지급 관계 탁주 그지 라다르 퇴규 낸된 체급받다 체리다 퇴신 토년받다 팀다 땜비피르송과 외도 딘즈 레주라 낭조 치바제다 르메동아시 자둔시르송 퇴진 퇴배 교진 강교 제주 토바 치급받다 켈레다 레리기 뜨구 토담다 콩도사제 토담 근지 균용네 십시다 제주 시대 팀다라 겐지 다디 님부동 교시 년도 제유 대단 접지 최소토 산의 세슝의 제유 챔바 중앙 켈레 소기 럽지 띵습 랑데 챔베 토담 숨다 니바르도 숨기 겐지다 켈레기 겐구바 조베 겐지 림부신 년도 동왔다 매균기 은매 긴엔카 제시다 주지 띵습 치바 겐장 규주다 루겐아 차규 겐장 주베 차주 십시 년부 치바 즉시 근주기 닌지 제규르다 디지 솔레뉴 총 짐주 긴진 조준 알레 믹세직 제소 존내 레리 개공기 응매 긴에 체시다 주지 치데 퇴진 첩진다 하장 첩진 퇴규리야 응고 타지도 체급에 랑제 된유 게스 지급카 퇴진 딱제 속중기 국민 용온다 중앙 지구 계급도 위다 체퇴 미만 10주 간기 제유 챔베 긴고로 된 조조나 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추 Nishikong, Zongtunpu so de zengyeki, Rinyu Kimche zhechu le gudi donghui chachu chuxi badjim chenhe, buli Rinyu Kimche kodru chige chiru donghwa tan, Rinyu Kimche ki cixi mala tuzangdo donghwa, di gudi mangpian shepshu lekso donghwa, gengun la canpe Rinyu Kimche pike donghwa so cho dunthe siju ta chidab raptan rinpo donghui. Chachu chuxi nang, tunke kile ki Rinyu Kimche tunze simchu sabi le xiongliu ge yuru gumbu dongju tan, Kimche chumra tan, nyurub dine so su, Rinyu Kimche nyamlin dine tan, kangba yongge Rinyu tan, chengzin kimsan ki, bechun kangba guri che yuru gyab yuru che gu xie dun yuba shi. Rinyu Kimche nyamzi nyamtu te, nebe gangne le xikdi, chachu chuxi nang, Rinyu Kimche tunze Rinyu jengki rimyi dingcho cixi mala tuzangdo dongwa tan, Rinyu Kimche, Nyamzhi Nyamthu So, Zentop Rengsinki, Gekabki Cixi Gyongnyur Sudi, Ladar Chedi, Kangbo Yongki, Rinyu Shichi Jien, Nyamzhi Kongbi La Gudi Gyobu Dong Gyoshi, Kaseydun Yubashi. Zhongguo Jizuo Ceri Kang, Norbe Topchu Simchu Kang, Chomre Kuryu Tan, Zeju Simchu Kang Ge Zhurin, Yishao Huayhi. Taidengi Seju Nang, Kodru Tuzang Tan, Cixi Jigyur, Shepshuli Yurche Cheba Gyu, Rinyu Kimche Ti, Min Yongxie Hi, Zizun Zeju Ne, Min Mangbu, Gunpian Zeju Du Gyurwa Tan, Tuzung Su, Kimsang Zesu Tan, Kimchu Loche, Chengdong Jeki, Tunle Jita Shibu, Rinpur Yongwa Le Guri Che Di, Nangu Yachir Dongwa Tan, Tunpur Chihwe Zeju Le Guri Che Yu Jizung Yuba Shi. Zeju Be Kebar Jengki, Guihur Midi, Chachu Chuxi Nang, Kimsang Zesu Kile Tan, Dibu Chire Kajik, Gyongnyur Gyesin Cheba Tan, Kechu denpa tan, nama jenki zesu namchan chasang denpa. Ngaku naba tan, ngaktu namba. Ngunne ngakbe naba jeki shepshu pege shokchin donkwe pa. Kileki, gengun la canpe chushi kipde donkyuru chedun chedi, gengun la canpe rinyu kimje kodru pyusum chosu donkwe pa kase donkyu. Chachu chushi nang tandung, sanne kaki, senri tan tunbe gonhe, kimche nyingba tsuru duwe tazi luktu nga zokyuru zubzi chedi, kileki, sabba giewa tan, nyingba duwa sungzi tan, chaji tan, tsudu sungzi chiba soki, shepshu zubgyuru guima dongyu. Chagin zonbe chumshun tan, dikui tu, kimche sakyurki, chokdu shepshu sazi zokyuru gyabgyuru chedi, mangpian tan, mangzuru pendokbe, shepshu naso dibzi chegui si dun yuba shi.
0: Degale gulen bebe nitsu. 계급 면제 대구 도담주기 최주신인 랑계기 레주 투게 면주 요제기 최시 순부터 협자 제주리야 조견제유 대한 콜러시 비 미드 빅뉴 락제제티 레벨로기 정시 탁주 집에 레주 투게 면주 요제 튼제 최시 통마티 인시 최시 서버티 상류 다고급의 최직인의 락린다 규제 레주 투게 면주 요제티니 레벨 다다 시조 투비 링류 투제식다 자식 강대 레벨로기 정식 보르진식 롭종다 미드브 정료기 지드 종다르 체바규 시내 내배 삼두 양타뱅아 시도 톱기유 디니 맨주 뉴제탕 제와 유바마세 내배 덴자타야 제와 덤섭유 중국 맨제 십제 심주 강기 요제 소이 소장 쉰바 제시 머신 규겐 리수이 제시 서라바 캡자마 제베공 심주 리공 카다 킬레카키 레벨로기 정시 추두 티에 주베 추두 탑람 민저바르 딘네 다르주다 제시 추두 치베 탑랑이안 저기 메바다 펜주와라 두어쳐도 메바다 티베야 망주 치도 메 제오르나유 장제기 레주 투게 맨주 요제기 사드 침부로 갸표다 툴레 공비기 카즈구두기 교국공의 치도 계급 면제에 대고 도담주기 체뉴르 처림 남자 주거다 조견 제태 세시 사바티 레주 투게 맨주 요제 십수 튕기 치버야 지교기 레벨로게 정시 루드 치베 뷰제 세리식 코든체 유베 계진군 등 주제라 리뷰 민가를 한 게라 나가 민접에 제유 맨주 요제 튕제 망부지 유바티다 내도 최대 튀림도 주신유 계급 면제에 대고 도담주기 요제 토교시 시장 순바 연평기 제시티 레주 투게 사다 레지티 랑랑소스 두주 링와네 링주 직교토 교리신 유비 맨주 요제 디리 티베 교육보다 티베 첸덴기군에 톰르리아 슈규 톱주지 제시 사르바티 정시 뷰제 대 리슝 랑제네 튠제 톰르르 듄베 첸덴기 제시 토르 땅 유지 송유
2: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종 그라 피규르긴 도적 인터넷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리 제시
1: 디그레 코네 비웨네 추 예레 이슬람 서지 수마케 초마키 체 춥신니 세자 비엔테 림데 눔제 추신 아시아 다젠 호르무즈 초가키 로조 주규 강동 근해 주지 지급 추어 바디 탄 토디 바르케 체 유바시 메스베 지답 람롱중 메베 왕키 추신테르 메슈르 유지 주바시 세자나 희콩 팀게게 촌람디르 미베 년게 정신테 년다당 유지 내제제휴 수마키 초마키 호르무즈 초가 각동 체신바마세 이렌초니 링뉴 토담 춘진 지미 인시 캡자 카세 제바시 어리마게 중앙 먹지부히 이렌게 제유 눔게 추신 추워 바르디타 토리 중테 바르게 제베 튕긴테 켈린 제메바시 이젠 화무지겐 아디 뷰리기닌 테르 버시 추구기 코르게 추게 예잠토 네페 녀주니라 닌티 고모 자초기 미미넘주 제구 포이교바타 추신토기 냐바 망부시 카르손 참미도 교로타 민가라 최주레 튜베신 휴제 주바시 추신 제티 체진 랭고 바라싱나 화무지 소가도 사고르 고마르 닌니 난키 닌짱바라 추신 샤주치제 잔네 짱바 코나 이바시
0: 디글레 군에 비베니츠 예멘 호사이 차제기 진저베 체주피신인 호사이 차제기 카순봉디 닌테데 예멘 사다 나데 커인수 소디 어렵기 먹덤 넘주주가 니가 요바다 먹덤 넘주주가 디니니 갸줄롱줍 딱젠기 먹덤 넘주다 에프중어 딱젠기 먹덤 넘주 임바다 디니 소디 어렵기 하미스무 시디다 타이프 카마 딘시네 포르바시 호사이 차제기 랑수 카순포르디 카시제데 고세기 먹덤 넘주 강과 제바마세 대다 7일 밀로 터미 중 유지 주유 소디 어렵기 대대 단도 렌제 지양 체 메버시
1: 디글레 코네 비베네 추 요링게 종토 제네시지 체 주신인 요링키 우르스윙아 코난게 멍시 직체라 동티 동참 정도 휴 대케공장 뉴주다 추거 소진 티신 세리 메스 직체 소취 휴 원장 대다 체베 응주니 우르스윙 제유게 제구 차주 삼조 제구 시주 바시 우르스 초기 튠테르 내급 렌즈 체메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어레노세비 체줍신인 우르스 치종 유강 각동 체유도 족교 인신 대경제니 유강티 이젠 럼믹베 각동래 유주로 로럼 체베 토바도 제조유
1: 생길링키 콘세 선주르니르 쇼켄 전지오듈라타 바산함이 레젠경군난켄 다와세르나시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w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to yubi chichuyi, mu chi shunzi lembar chi.
3: Mi chiki, zhuyangsi, gyangzhu checho.
4: Nyamzho rinu zhuwani, ngamji dende, 양천식이